0: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여러 민족의 다양한 음악을 즐기실 수 있는 민족의 멜로디 코너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이정민입니다.
1: 오늘의 첫 곡으로 몽골족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으실 노래는 제비

0: 독서는 무엇일까요?
1: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0: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1: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0: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1: 우리 함께 책이 선사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2: 이어 장종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으시는 노래는 마지아마.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이어 유글종 노래입니다. 언제?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가자후족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으실 노래는 당신에 대한 느낌.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의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이어 한 종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으실 노래는 위대한 로정.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다클리마칸. 왼쪽은 황막하고 고죽한 사막이고 오른쪽은 푸르싱싱한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1: 대경나무 숲이 엄청 크네요.
2: 홍해산 날의 하소휘랑은 반이 푸른 물결이고 반이 아득한 모래 언덕입니다.
3: 호수에 온통 백조예요.
0: 룡남의 소도시에서는 얇고 부드러운 비단 향운사가 재봉침 아래에서 예스럽고 우아한 복장으로 탄생합니다.
4: 그 사람의 뒷모습이 달빛 아래에서 훤히 눈앞에 다가옵니다. 흰색 모숏에 검정색 향운사 나팔바지 차림이었습니다.
2: 생물 다양성은 생물의 기록이자 지공간이 만들어낸 다채로운 결과물입니다.
0: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여 인류의 후손들이 광년 밖에서도 영원히 그럴 수 있는 고향을 만들어 갑시다.
2: 자연계에서 모든 동물들은 특유의 생존 예소를 갖고 있습니다. 곤충을 먹이로 하는 작은 동물인 천산갑은 맹수의 위협을 자주 받습니다.
5: 온몸의 단단한 비늘은 나를 보호해주는 갑옷입니다.
0: 위기가 곳곳이 도사리고 있는 초원에서 코뿔 쏘는 그 어떤 동물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6: 나는 날카로운 불로 용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2: 자유롭게 노니는 상어는 해양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7: 강대한 등 지느러미는 나의 풍채를 더해줍니다.
0: 동물 생존은 일종의 예술입니다. 이들을 해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행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주미화입니다. 지난주 우리나라는 에너지 기반 시설, 교통 프로젝트, 생물 과학 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잇따라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컴퓨팅 전력, 련동 친환경 전력 프로젝트 가동부터 야크 복제 기술의 중대한 진전까지 하나하나의 돌파구가 중국 과학기술 혁신의 강력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대당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초의 대규모 컴퓨팅 전력 련동 친환경 전력 직공급 프로젝트인 중국 대당 중위 클라우드 기지 50만 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동부데이터 서부처리 프로젝트가 사막의 풍력 태양광 발전에서 디지털 컴퓨팅 파워로의 직결 직통을 실현했음을 의미합니다. 또 국가 14차 5개년 계획 주요 에너지 프로젝트인 절강 송양 양수 발전소에 깊이 600m 이상의 수직갱 두 곳이 전선 관통을 실현해 국내 양수 발전 분야 최신 수직갱 공사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해남 자유무역항 최초의 활용 1호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인 화능 창강 원자력 발전소 2기 프로젝트 3호기가 첫 번째 원자로 핵연료 장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해당 발전기가 최초로 핵연료 장전 시험에 들어가 개통 연계 발전 전 핵심 절차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밖에도 2026년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제2진 복제 야크는 최초로 10마리 대량 수정에 성공하고 모두 자연분만을 실현했습니다. 새 기술은 1에서 10으로의 소규모 적용 실천 검증을 무난히 통과해 다음 단계인 양산과 보급이 가능한 산업화 목표 실현의 해결책을 제공했습니다. 끊임없는 돌파구 마련은 모두 중국 과학기술 발전의 강력한 동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모든 이들의 혁신과 로고에 찬사를 보내며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35편 디지털 경제를 서둘러 발전시키고 디지털 경제와 실물 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하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열대의 해변도시 해구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묘구촌의 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문화 순례 코너에서는 24절기 중 소만과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에서는 제35편 디지털 경제를 서둘러 발전시키고 디지털 경제와 실물 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스금평 청석이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디지털 경제를 서둘러 발전시키고 디지털 경제와 실물 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차세대 정보기술과 재반산업이 결부되면서 형성된 디지털화 생산력과 디지털 경제는 현대화된 경제체계 발전에 중요한 방향으로 됐습니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등 차세대 디지털 기술은 가장 활약적인 혁신, 가장 광범위한 응용, 가장 강한 견인력을 구비한 현시대 과학기술 분야로서 산업발전, 일상생활, 사회관리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데이터 요소는 노동력, 자본, 토지, 기술, 관리 등을 제외한 가장 선진적이고 가장 활약적인 신생산 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생산 주체와 생산 대상, 생산 수단, 생산 방식 등 면에서 실물 경제에 심각한 변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디지털화로의 전환은 이미 글로벌 경제 발전의 대세가 됐습니다. 세계의 여러 주요 국가들은 저마다 디지털화를 선차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방향으로 내세우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표준, 규칙, 데이터를 둘러싼 국제 경쟁이 날따라 치열해지면서 국가의 향후 발전 잠재력과 국제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디지털 경제의 발전은 독특한 우세를 가지고 있으며 모처럼 소중한 역사적인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4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우리나라는 네티즌 규모가 10억 3,200만 명에 달하며 세계적으로 가장 완비된 산업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규모와 화물 수출 규모 등 주요 경제 지표들이 세계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자질도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대 규모의 시장은 대량의 소비자와 풍부한 응용 환경을 마련해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극히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산업은 발전이 신속하고 국제 경쟁력이 비교적 강하며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가장 크고 성능이 선진적인 인터넷 기반 시설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튼튼한 품질적인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 고속 성장 단계에서 질 높은 성장 단계로 전환하면서 생겨난 산업 고도화, 소비 고도화는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막대한 수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차세대 과학기술과 산업 변혁이 가져다 주는 역사적인 기회를 포착해 디지털 경제를 서둘러 발전시키고 디지털 경제와 실물 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시키며 정보화로 신성장 동력을 육성시키고 신성장 동력으로 새로운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향후 발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우위를 형성할 수 있는 조건과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디지털화는 생산 및 서비스 체계의 지능화와 고도화를 효과적으로 견인하고 산업사슬과 가치사슬의 확장과 융합 발전을 촉진할 수 있으며 실물 경제 전환 및 고도화를 실현하는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우리나라의 실물 경제는 규모가 방대하고 부류가 구전하지만 공급 구조와 효율이 수요 성격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화를 통해 생산 제조, 소매와 판매 후 서비스 등을 전면적으로 최적화하고 고도화하며 국내외 시장 수요를 만족시키는 능력을 제고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지털 분야의 신기술, 신업태, 신모델을 서둘러 보급시키고 집안 분야에서 디지털화의 최적화와 고도화를 서둘러 추진시키며 디지털 경제와 실물 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을 실현하고 경제 발전에 새로운 엔진을 마련해주며 디지털화의 전환으로 실물 경제의 품질 변혁, 효율 변혁, 동력 변혁과 생산 방식의 변혁을 전반적으로 추진시켜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 기반에 대한 연구 개발 능력을 제고하고 디지털 분야의 관건 핵심 기술이 타국의 견제를 받는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 나가며 차세대 디지털 기술 산업의 분포를 강화해 미래 경쟁의 감재 거주를 선점해야 합니다. 신흥 디지털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며 통신 설비, 핵심 전자 부품, 관건 소프트웨어 등 관련 산업의 발전 수준을 제고해야 합니다. 차세대 이동통신, 데이터 센터 등 디지털 기반 시설을 서둘러 건설하고 데이터 처리 수준을 높이며 정보의 효율적인 연결과 개발 이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산업의 디지털화를 전면 추진하고 데이터의 동력을 부여해 산업 사슬 전반의 협동 전환을 추진하고 공업 관련 인터넷과 사물 인터넷을 서둘러 발전시키며 서비스업의 디지털화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농업 생산 경영과 관리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시장 규모와 인적 자원, 금융 체계의 우위를 발전시키고 시장 기재와 기업의 주체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디지털 기업의 발전 장성을 지원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해야 합니다. 데이터 기초 제도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데이터 재산권과 거래, 감독 관리 등 기재를 보완하며 플랫폼 경제의 규범적이고 건전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디지털 경제 국제 협력을 심화하고 데이터 유통, 디지털 화폐, 디지털 세금 등 국제 규칙의 제정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 디지털 정부의 건설을 협동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화로 민생 개선과 관리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디지털 안전 보장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0: 전민의 디지털 소양을 제고해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양호한 발전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경제를 서둘러 발전시키고 디지털 경제와 실물 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하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1: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노래 아버지 고향길을 보내드립니다.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열대의 해변도시 해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남도의 북쪽, 경주해협의 남쪽에 위치한 아름다운 바닷가 도시 해구는 유구한 역사를 보유한 옛 도시이자 아름다운 열대 풍광과 해변 도시의 특징을 보유한 관광 도시입니다. 유구하면서도 현대적인 멋을 지닌 해구는 아름다운 경치와 좋은 기후, 흘러간 어제, 번영하는 오늘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끕니다. 해남성의 동북부에 위치한 해구는 하천이 바다에 흘러드는 입구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이름이 해구이며 또 야자수가 많이 자란다고 해서 야성이라고도 불립니다. 경주 해협과 이어지고 뢰주반도를 바라보는 해구는 열대의 바닷가 경치를 보유한 현대화 도시입니다. 현대화 도시 해구가 역사문화 도시에 선정된 것은 경산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1994년 역사문화 도시에 선정된 경산시는 2002년에 해구시에 편입되어 해구의 한계 구가 되었고 그로부터 해구가 경산의 역사문화 도시 칭호와 역사문화 명맥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심의 독특한 해양문화와 화산문화, 지역문화를 보여주는 남양의 건축 풍격을 유지하는 다섯 갈래 역사 거리가 보존된 해구는 자체로도 역사문화 도시의 명칭에 손색이 없습니다. 소동파는 불행했지만 해남도인은 행운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북송 문호인 소동파가 이곳에 류배되어 사회와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해남도의 발전을 위해 기여했음을 말합니다. 소동파 외에도 당나라와 송나라 후 리덕유와 리강, 조정 등 많은 대신과 선비들이 중원에서 멀리 떨어진 해남도로 류배되었습니다. 그들은 머나먼 남쪽 류배지에 중원 문화를 전파해 해변 도시의 문화와 교육을 성행하게 했고 그로부터 이곳에서는 많은 유명한 인물들이 나서 역사와 문화의 고장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해남에서 출생한 시와 서예, 그림 세 가지에 능한 도교 금단파 남종의 창시인 백옥섬과 해남의 쌍벽을 이루는 명나라 사상가이자 정치가인 구준, 명나라 청렴한 관리의 대표인 해서 등은 중국 역사에 눈부신 한 페이지를 남겼습니다. 명인들이 업적을 쌓고 후세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기리면서 해남에는 경대각과 경대서원, 복지헌, 부성고루, 오공사, 구준의 무덤, 해서의 무덤, 수용 고포대 등 많은 명승고적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경주구에 위치한 오공사는 제사를 주제로 하는 해남의 유명한 정원입니다. 오공사는 당나라와 송나라 때 해남에 류배된 리덕유와 리강, 리광, 조정, 호전 등 다섯 명의 관리를 위해 지은 사당입니다. 많은 청나라 때 건물이 보존되고 1년 사시절

0: 해서의 무덤은 장중하면서도 예스러움을 자랑합니다. 정문에 들어서면 월동 정기라는 붉은색의 네 글자가 새겨진 예스러운 속조 패방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100m 길이의 통로에는 하얀 돌을 깔고 통로의 양쪽에는 돌로 조각한 양과 말, 사자 등이 줄지어 있습니다. 하얀 바위로 쌓은 3m 높이와 3m 지름의 둥근 무덤은 하단이 모나게 조성되어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고 인정한 고대 중국인들의 리념을 보여줍니다. 무덤의 앞에는 3m 높이의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비석에는 해서의 무덤임을 알리는 글자가 새겨진 외에 상서로운 구름과 룡, 봉황도 새겨져 있습니다. 묘실의 뒤에는 또 렴헌과 청풍각 등 건물도 남아있습니다. 규성루라고도 하는 경대서원은 옛날 해남 최고의 명문대인 셈입니다. 청나라 때인 1710년에 신축해 1853년에 증축한 경대서원은 명나라 때의 대학사 구준을 기념하기 위해 세웠습니다. 정문과 절로, 강당, 괴성루 등 건물로 구성된 경대서원은 세 겹의 정원과 세 채의 2층 고건물, 네 개의 복도를 거느립니다. 서원은 양쪽으로 대칭된 구도를 자랑하며 건물은 모두 대범한 특징을 띱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건물은 해남의 지방 특색이 다분한 비석인데 이 비석에는 이곳에서 학문에 정진하는 학도들이 학문을 배우고 인품을 발휘해 쓸모있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수용 고포대는 청나라 때인 1890년 청왕조가 프랑스군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 축조한 방어시설입니다. 해안에서 약 200m 거리의 언덕에 축조된 포대는 공북과 진동, 정서, 진무, 진위 등 다섯 문의 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높은 언덕에 자리 잡은 다섯 문의 포는 바다를 향해 곧게 줄지어 지금도 경조 해협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포의 주변에 산재한 건물은 100년의 세월 속에서도 여전히 애초의 모습을 유지하며 외세의 침략에 맞선 해남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근처에는 또 해남 혁명열사 기념비와 금우령 열사릉, 중산 기념당 등을 망라해 현대 중국의 혁명을 위해 기여한 여웅들을 기리는 장소도 있습니다. 해구 현지인들은 관광객들에게 해구의 풍물을 잘 알려면 해구의 옛거리인 로가를 가보라고 말합니다. 해구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도 이 옛거리가 가장 좋습니다. 이 옛거리는 동서양 특징이 어우러진 명청 시기의 다섯 갈래 거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동가와 박애로, 중산로 등 거리의 양쪽에는 바로크 양식과 아랍, 인도의 건물 특징을 보유한 고건물 200여 채가 보존되어 장관입니다. 해구 로가에는 대륙에서는 보기 드물게 다양한 남양 풍격을 띤 이런 건물들이 집중되어 해구의 100년 역사를 잘 보여주는 살아있는 해구 근대 역사의 교과서라 할 수 있습니다. 인문경관이 풍부한 해구에는 자연경관도 다양합니다. 이곳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완전하게 보존된 사화산 분출구와 화산공원이 있으며 1605년 경주 지진 때 조성된 백석계 폭포도 장관을 이룹니다. 오늘날 해구는 열대의 바닷가 경치와 바다섬 도시의 풍물을 보유한 생태 관광의 도시로 부상했습니다. 또 아름다운 경관 속에 풍부한 인문 경관도 산재해 자연과 인문의 조화를 이룹니다. 이곳에서는 푸른 하늘과 푸른 바다가 하나로 이어지고 부드러운 백사장과 뜨거운 태양이 이웃하며 야자수와 로금, 꽃이 1년 4시절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합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도둑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오늘은 방부시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용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방부시 박물관은 국가 1급 박물관으로 안희성 방부시 방산구 시민광장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방부시 박물관 신관은 2015년 12월 16일부터 정식 개방됐는데 총 부지 면적은 3만 4천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방부시 박물관은 방부 고대사, 근현대 도시발전사와 회화, 역사문화를 전시하는 것을 주제로 하는 종합박물관입니다. 2021년까지 방부시 박물관에는 수십만 년 전의 고생물화서, 7천여 년 전의 신석기 시대 유적지에서 출토된 유물을 포함한 각종 문물 소장품 만여 점이 있으며 각 왕조의 도자기, 청동기, 옥기, 서화와 고적들이 있습니다. 도시의 골기 상설 전시는 방부시 근현대 역사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1911년 천진 남경 포구철도가 개통되면서 방부는 그 영향을 받아 점차 안희성의 교통, 군사, 정치, 경제 중심으로 됐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방부의 현지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항전 승리 후 1947년 설날, 방부시는 안희성 첫 성관할시로 되고 1949년 3월 도강 전역 총전위원회가 손가우천에 진주해 전반 전역에 실시 계획을 제정했습니다. 해방 후 사회주의 건설은 탐색 과정에서 굴곡적으로 전진했으며 방부시 인민들은 자원과 교통 우세에 의존해 방부시를 안희북부 공업기지로 개조했습니다. 한목단청 상설 전시는 고대 서화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방부시 박물관의 서화 소장품은 천여 점에 달합니다. 전시는 고대 서화 작품전과 현대 명인 명가 서예전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고대 서화 작품에는 주로 명청일의 신안화파, 양주화파, 해상화파 서화가들의 작품을 위주로 전시했으며 조사승, 황빈홍, 왕채백 등 명가들의 작품들도 많습니다. 현대 명인 명가 서예전은 대우송 작품집을 주요 내용으로 방부지구와 회화류역 서화의 전반 면모와 예술 성과를 보여줍니다. 중국의 동거울은 4천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청동으로 조조되었고 모습을 비추는 데 사용되며 뒷면에는 장식이나 문자가 있는 패턴이 많습니다. 이러한 패턴의 모양과 문자는 종종 각 역사 시대의 사회 사상과 미적 취향을 담았으며 고대 중국 문화유산의 보물입니다. 방부시 박물관에는 거울 500여 면이 소장되어 있으며 전국 시기로부터 청나라까지 모두 망라하고 있습니다. 거울 전시전에서는 거울에 담긴 장식, 문자, 이야기 등 세 가지 측면으로부터 거울의 역사를 해독하고 관객들이 이를 이해하며 감상하도록 했습니다.
3: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4: 그렇지.
3: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묘구촌의 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서성 기란시 협강현 동림향 묘구촌에 살고 있는 사혜련에게 있어 동영상을 찍어드리는 것으로 어머니의 웃음을 바꾸는 것은 수지가 맞는 장사입니다. 남편을 잃은 후 홀로 외로움을 견뎌내며 힘들어하는 어머니에게 있어 휴대전화로 짧은 동영상을 보는 것이 그의 유일한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사혜련은 어머니와 그의 친구들을 모시고 짧은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영역인 춤이나 상황극, 심지어 패션쇼까지 시도했습니다.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1600여 개 동영상을 제작했으며 어머니와 그의 친구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매주 월요일이면 11명의 아주머니들은 카메라 앞에 섭니다. 사혜련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물했습니다. 4월의 강서는 벌써 여름을 맞이한 듯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사혜련은 확성기를 들고 마을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강서성 기란시 협강현 동림향 묘구촌 사혜련의 고향입니다. 작은 마을인데다 젊은이들까지 모두 시내로 나가면서 마을에는 대부분 어르신들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용한 마을에도 떠들썩함이 찾아오곤 합니다. 바로 사혜련이 동영상을 찍는 월요일에 말입니다. 카메라에 담긴 어머니들 중 연세가 가장 많기로는 90세이고 가장 적게로는 62세입니다. 그러나 사혜련만 만나면 이들은 모두 그를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49세의 사혜련은 협강현에 화실을 차렸는데 학생들은 모두 중소학생들입니다. 아이들이나 부모님들 모두 그를 사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이제 마을로 돌아와서도 그는 여전히 사선생님이라 불리웁니다. 다만 지금은 자신도 그다지 익숙치 않은 동영상 촬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은 202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사혜련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는 늘 식사도 거른 채 눈물을 흘리며 침대에 누워있기만 했습니다. 가끔은 사혜련과 함께 산책을 하며 기분을 풀었으나 그 뒷모습에는 늘 무기력함이 묻어있었습니다. 옆집 이웃인 증미수 할머니가 와서 동영상을 보여주며 기분을 풀어줄 때만이 어머니는 비로소 웃음을 보였습니다. 사혜련은 이를 발견하고 희망을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웃음을 위해서 그는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찍은 첫 번째 동영상에는 사혜련의 엄마, 외숙모를 포함한 5명의 어머니가 출연했습니다. 카메라 앵글이 심각하게 흔들린 것은 사혜련도 촬영면에서는 초보였기 때문이고 또 날씨도 너무 추웠기 때문입니다. 동영상의 조회수는 고작 100회를 찍었지만 다행히 이는 어머니들의 적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댓글에 일일이 회답했습니다. 어느새 그들은 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쁨이 바로 사혜련의 즐거움입니다. 사혜련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음 촬영을 기약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주 월요일들이 모여 매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월요일은 사혜련이 유일하게 화실에서 벗어나는 시간입니다. 간혹 늦게 출발할 때면 어머니들의 간절함이 담긴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번 주 많이 바쁘신가요? 또 어떤 어머니들은 80세가 되어 이러한 재미를 맛보게 될 줄은 생각지 못했다며 사혜련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꽃을 그리는 법을 가르칠 때면 사혜련은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 꽃의 색감과 형태를 자세히 관찰하게 하며 그림 속에 그들의 순진함이 깃들도록 합니다. 어머니에게 동영상을 찍어줄 때도 그는 미리 음악을 찾고 내용과 대사를 생각하며 현장에서 동작을 가르치고 표정 하나하나를 연구하며 한 번 또 한 번 반복해 찍으면서 최

0: 상의 효과를 연출해냅니다. 가장 많게로는 한 개 동영상을 20번이나 찍었다고 합니다. 작년 10월, 벼가 익을 무렵, 사혜련은 어머니들을 모시고 논두렁에서 자연이 선사한 황금빛 물결을 배경으로 삼아 패션쇼를 연출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쌀포대를 가방으로 삼고 뜨개실을 목걸이로 삼았으며 고추로 만든 귀걸이를 걸고 자신 있게 무대에 섰습니다. 어머니들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 덕분에 이 영상의 온라인 조회수는 연인 수로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는 이들이 영상을 찍기 시작한 지 6년 만에 이룬 쾌거입니다. 사혜련의 어머니를 비롯한 묘구촌의 어머니들은 이젠 유명인사로 자리매김했으며 시내에 나가 옷을 살 때도 채소를 살 때도 사람들이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들은 신이 나서 사혜련에게 이를 자랑했고 영상 제작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으며 가발도 사고 예쁜 치마도 샀으며 화장에도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들은 먼 곳의 낯선 이들이 더 아름다워진 자신을 볼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올해 90세인 양지영, 80세인 오당상, 77세인 장희영, 그리고 사혜련의 어머니, 올해 78세인 증소진. 사혜련은 매주 월요일이면 고정적으로 촬영에 참여하는 11명의 어머니들을 모두 기억합니다. 동영상을 찍기 시작한 지 언 6년이 넘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젠 제가 집에 들어서면 어머니는 농담도 건넵니다. 어머니의 밝은 모습을 보니 너무 뿌듯합니다. 제 선택이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 친구들은 제가 어르신들에게 동영상을 찍어준다고 하니 모두가 반대하더군요. 행여나 어르신들이 넘어지는 등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짊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마을의 모든 어르신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할아버지들도 말입니다. 그들은 모두 외로움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혜련은 어릴 때 마을 어르신들 손에서 커왔기에 그들에 대한 정이 각별했습니다. 그들은 어린 저에게 모든 정성을 몰부었습니다. 그들과의 추억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어느 평범한 월요일 저녁, 사혜련은 촬영을 마치고는 확성기를 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 월요일, 다다음 주 월요일, 그는 또다시 확성기를 들고 나올 것입니다. 노랫소리가 울리면 어머니들은 채소밭에서 또는 집에서 뛰쳐나와 카메라 앞으로, 즐거움 앞으로 달려올 것입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꿈을 찾아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문화순례에서는 24절기 중 하나인 소만과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만은 24절기의 8번째 절기로서 비교적 독특합니다. 그것은 직접 계절을 나타낸 것이 아니고 기후의 량열을 표시한 것도 아니며 밀다위 곡식들이 아직 채 포만되지 않은 상태라 소만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 무렵은 따사로운 햇빛이 대지를 비추고 벌판을 바라보면 곡식들이 왕성하게 자라납니다. 수소와 옥수수는 사람의 키 절반 정도로 자랐고 밀 이삭들이 하늘을 향하고 오라지 않아 무르익을 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만은 여름 기운이 점차 짙어가는 때라는 뜻입니다. 일조 시간이 길어지면서 녹음이 짙어지고 더위가 나며 밀, 보리 등 여름 곡식이 여물기 시작합니다. 씨부침과 벼 모내기를 시작하며 산과 들에는 갖가지 꽃들이 피어나므로 꿀벌치기를 크게 벌립니다. 소만은 니파와 망종 사이에 들며 음력 4월, 양력으로 5월 20일이나 21일에 해당하며 태양 환경은 60도입니다. 소만이면 날씨가 여름에 들어서 여름 기분이 나기 시작하며 식물이 성장합니다. 모내기, 가을뿌리 먼저 베기 작업에 여러가지 밭농사의 김매기가 줄을 잇게 됩니다. 모판을 만들면 모내기까지 모의 성장기간에 옛날에는 45일 내지 50일이나 걸렸으나 지금의 비닐모판에서는 40일 이내에 충분히 자라기 때문에 소만의 모내기가 시작되어 1년 중 제일 바쁜 계절로 접어들게 됩니다. 소만이 되면 보리가 익어가며 산에는 부엉이가 옵니다. 이때쯤이면 보릿고개란 말이 있을 정도로 양식이 떨어져 가난하고 힘겹게 버티던 시기입니다. 옛사람들은 소만으로부터 망종까지의 시기를 다시 5일씩 3으로 등분해 초구에는 쓴바귀가 뻗어오르고 중후에는 냉이가 누렇게 시들며 마루에는 보리가 익는다고 했습니다. 쓴바귀는 꽃상추과에 속하는 단연초로서 뿌리나 줄기, 잎은 이 무렵 식용으로 널리 쓰입니다. 또 초고를 전후해 즐겨 시식하는 냉이국도 예로부터 유명합니다. 보리는 말후를 중심으로 익어 밀과 더불어 여름철 주식을 대표합니다. 소만 무렵 심하게 가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 물 준비를 부지런히 해두기도 합니다. 음력 3, 4월이면 권농의 달이라 해 매우 바쁜 시기입니다. 봄바람과 더불어 모판을 만들면서부터 농산일이 바빠집니다. 경운기와 뜨락도르를 이용한 논갈이, 모판 만들기, 벼씨 뿌리기, 올콩 심기와 면화, 참깨, 아주까리 파종 등으로 일손이 딸릴 때입니다. 노래 그대와 함께라면을 보내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주미화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평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곧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0: 정예성이 자원우세로 녹색 연산력과 전력의 협동 발전을 추진하고 명하는 서북지역의 중요한 생태안전 장벽 구축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1: 신주 23호 조합체가 발사구역으로 이송되어 적정 시기 발사될 예정입니다.
0: 우리나라 여름철 요지작물이 수확 고봉에 진입했습니다.
1: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지정 항로 관리 전문 기지를 지정했습니다.
0: 뉴스의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 습금형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기간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1: 15차 5기는 전망기획 요강은 경제사회 발전에 전면적 녹색 전환을 다그치고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청해와 영하는 산업구조조정과 지속화를 다그치는 한편 생태안전장벽을 튼튼히 구축하면서 녹색 발전 동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 비중이 전국의 앞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청해성은 올 들어 자원 우세를 입각해 녹색 연산력과 전력의 협동 발전을 다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영에 위치한 청정에너지 녹색 연산력 조정 배치 센터에서 직원이 선영에서 항주까지의 다성다역 연산력 전력 협동 조정 배치 플랫폼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올해 가동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항주에서 전력 사용 고봉, 연산력 수요 고봉 등 상황이 나타나면 플랫폼은 청해 관련 지역을 동원해 실시간 연산력 임무를 수행해 항주의 지능 제조, 지혜 민생, 과학 연구와 교육 등에 직접 봉사를 제공할 것입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 기간 청해성은 전국 연산력과 전력 협동 선행 시범을 기반으로 하고 선영을 핵심으로 하는 데이터 집적 산업 단지를 다그쳐 건설할 것입니다. 그리고 1000개가 넘는 현지 데이터 기업을 집결시켜 신세대 정보 기술 등 전략적 신흥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역이 황하류에게 속하고 전역이 삼북 공정 건설구에 속하는 성급 행정구인 영하는 황하의 기자만 공략전을 잘 치르는 중요한 진지기도 합니다. 영하 역내 덩그르 사막의 사막 퇴치 현장에서 밀집을 실은 무인기가 작업구에 자재를 효율적으로 운송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막 퇴치 인원은 모래 고정용 격자 구조물 설치, 내근성 관목 식재 등 종합 퇴치 작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하는 황하의 기자만 공략전에서 150만 무에 달하는 사막을 퇴치해 총 계획을 임무의 85% 이상을 완수할 것입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 요강은 생태안전장벽을 다지고 최적화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을 위해서 영하는 생태우선, 녹색 발전을 견제하는 한편 황하류역의 생태보호와 고품질 발전 선행구의 전략적 위치에 착안해 국토록화, 초원과 습지복원, 황막화와 사토화 토지 종합퇴치를 과학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림초복원 면적을 400만 무 이상 늘릴 예정입니다.
0: 중국 주천위성발사센터가 5월 16일 신주 23호 요인 우주선과 장정희호 FU-23 운반 로켓 조합체를 발사구역으로 이송해 적정시기 발사 임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오전 8시 30분경 신주 23호 요인 우주선과 로켓 조합체가 이동식 발사 플랫폼 받침대의 도움으로 총 조립 테스트 공장을 나와 수직 환적 방식을 통해 발사탑으로 향했습니다. 신조 23호 요인 우주선과 장정2호 FU-23 운반 로켓이 발사장에 진입한 후 기술팀은 수직 조립, 수직 테스트 등 여러 작업을 병행했습니다. 현재 발사장 시설 상황은 양호하며 향후 발사 전 각종 기능 테스트, 합동 테스트 등 작업을 계획대로 전개하게 됩니다.
1: 우리나라 여름철 요지작물은 주로 겨울 유채로 산후량이 국산 식용 식용유의 40%를 차지합니다. 현재 주산지의 겨울 유채 수확이 고봉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겨울 유채 재배 구역은 주로 장강류역에 집중됐으며 면적과 생산량이 전국의 85% 좌우를 점합니다. 현재 장강류역의 겨울 유채 수확 작업은 이미 40%를 넘었고 진척 속도는 전년 동기 대비 다소 빠른 편입니다. 호복성 역내 1900여만 무의 겨울 유채의 작황은 량호합니다. 올해 호복성은 산유대현의 장려금종 40%를 통합 종자 공급과 기술 시범에 돌리고 고수확 고유함량 품종의 재배 면적을 94%로 늘렸습니다. 근종병 저항 신품종을 처음 보급한 송자씨의 경우 증산 효과가 뚜렷했습니다. 안유성은 농기계 긴급작업팀 792개와 지역 농기계 서비스센터 460개를 동원해 기계수확 서비스를 전개했습니다. 만강현은 소농가를 위해서 주문형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농가는 자주적으로 기종, 작업 시간과 면적을 선택하고 예약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강우 날씨로 인한 건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강서상은 각종 건조기구 900여 대를 동시에 작업에 투합시키고 만안현은 이동식 건조 설비를 동원해 중조 농가에 즉석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올해 중앙재정은 유채 생산 대현에 대한 장려, 경작 지륜작, 록색 다수확, 고효율 행동, 규모화 재배 조체에 단위당 생산량 향상 등 항목 자금을 배치해 유채 생산을 전문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농업 농촌부에 따르면 결유채 면적이 안정세를 보이고 자람세는 사상 비교적 좋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0: 중국 남소북인 그룹에 따르면 남소북인 동종선 1기 홍사가 운영되면서 북방의 로개로 880억 립방미터의 물을 공급했습니다. 지금까지 남소북인 공정 연선의 7개 성과 직할시에 1억 9,500만 명 주민이 안정적이고 질 좋은 남부의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연선 주민들은 현재 식수 보상에서 량질 수온 보상에 전환을 실현했습니다. 한편 부대 공사를 보완하면서 수익 범위가 대중도시에서 농촌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남수북인 리용 비중도 2014년에 5.4%에서 14.8%로 증가했습니다. 남쪽의 물은 당초 계획했던 보조 수원에서 공사 연선의 중요한 수원으로 부상했습니다. 식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남수북인 공정은 홍수기의 여유 수량을 충분히 이용해 연선에 50여 개 하천에 생태 보충수를 공급했습니다. 이로해 화북 지역의 지하수 수위가 정체적으로 반등하고 영종하, 백양전 등 많은 하천과 호수가 다시 생기를 찾았습니다. 현재 남수북인 후속 공사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한신 농호 경암 굴진기가 검수를 끝내면서 장강에 물을 끌어들여 한수를 보충하는 공사의 주요 터널 굴진 작업이 빨라질 것입니다. 현재 공사의 주요 터널 굴진 길이는 24km, 총 작업량의 12%를 완성했습니다.
1: 올 들어 우리나라의 공업자원 순환리용 분야에서 다양한 돌파구가 마련되며 전 분야를 아우르는 자원 순환리용 체계가 가속도로 구축되어 고품질 발전에 친환경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국 최초의 도시철도 전 단계 자원 순환리용 체계가 전진에서 착공되어 본격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20여 년간 운행된 퇴역 지하철 열차가 표준화된 해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열차의 철강과 알루미늄 합금은 재활용률이 98% 이상이고 재생동의 정제 순도는 99%에 달합니다. 올 들어 국가의 대규모 공업 설비 교체 사업이 심화되면서 로후하고 락후화된 장비들이 시장에서 빠르게 퇴출하고 있습니다. 내몽골에서는 퇴역한 풍력 발전 터빈을 처리하여 고강도 복합 소재 판매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단일 생산 라인만으로도 년간 만 톤 이상의 퇴역 터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강소 소수의 국가급 건설기계 재제조 기지에서는 폐기된 굴삭기와 적재기의 엔진, 유압펌프 등 핵심 부품을 정밀하게 수리하고 성능을 승격시켜 생산 원가를 50% 이상 절감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의 재생자원 회수 총량은 4억 1,700만 톤, 회수 총액은 1조 3,9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 재생 유색금속 생산량은 2천만 톤을 돌파하면서 공업 생산에 안정적인 자원 보급을 제공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우리나라는 도시철도, 신에너지 장비, 건설기계 등 전 분야를 포괄하는 공업 자원 순환 리용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여 녹색 저탄소 전환과 안전 자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0: 올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저장 산업은 강력한 발전세를 보이며 설비 용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신기술이 끊임없이 등장해 신에너지 개발과 리용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며 전력 공급 보장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5월 16일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양수 발전 가변 속도 발전기가 광동 적용에서 전기 설치에 들어갔습니다. 신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활용해 시간당 28만 립방미터의 물을 저수지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친환경 전력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올들어 신에너지 설비의 지속적이고 급속한 확대로 인해 전국의 양수발전 프로젝트 건설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3월 말 기준 가동 중인 양수발전 설비 용량은 6,709만 킬로와트에 달했습니다. 1분기 전국 양수발전 설비 발전량은 214억 킬로와트시로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신용에너지 저장시설 건설도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서 회안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압축공기 에너지 저장 발전소 2호기가 전력망 연결을 앞두고 시험 운전 중입니다. 3월 말 기준 전국에 가동 중인 신용에너지 저장 설비 용량은 1억 4천만 킬로와트를 넘어섰습니다. 설비 용량이 증감과 동시에 신용에너지 저장 기술도 끊임없이 진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 에너지 저장은 대규모 상업화 단계에 진입했으며 설비 비중이 96%를 초과했습니다. 또한 고체 상태 배터리, 수소 에너지 저장 등 파괴적이고 선도적인 기술들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신용 에너지 저장은 신에너지 개발과 리용을 촉진하고 전력 공급 보장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소비품 신구 교체 정책이 꾸준히 범위를 넓혀가는 가운데 각 지사는 다양한 조치를 통해 서비스 절차를 최적화하고 소비 활력을 꾸준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강소성은 최근 스마트홈, 인공지능 단말기, 일회 소비 등 10개 제품군을 포함해 신구 교체 대상을 자율적으로 확대하여 주민들의 소비 성격 수요에 정확히 부응했습니다. 또한 새 제품 배송과 동시에 기존 제품 회수와 운반 서비스를 추가하여 정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영하는 올해 소비품 신구 교체 대규모 설비 갱신 정책을 통해 스마트홈 제품 구매 보조금을 확대했습니다. 스마트 도어록, 스마트 변기, 스마트 서비스 로봇 등 5개 스마트홈 제품군을 구매할 경우 15%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60세 이상 노인이 스마트 건강 관측 제품 등을 구매할 경우 20%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은 올해 신구 교체 정책으로 총 18억 4,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186억 8,700만 원의 소비를 견인했습니다. 섬서 보게시의 디지털 매장에서는 국가 보조금 즉시 할인, 중고 제품, 감정가 추가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어 신구 교체 열기가 뜨거워졌습니다. 사천성에서

0: 는 가전제품 신규 교체와 디지털 스마트 제품 구매 보조금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즉시 할인과 함께 정부 보조금 플러스 판매처 할인, 제조사 직접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여 소비 활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한편 친환경 스마트 가전과 스마트 기기가 인기 소비 품목으로 떠올랐습니다. 올해 사천성 전역의 소비품 신규 교체 누적 신청 건수는 695만 7,300건을 넘었습니다. 내몽골의 소비품 신규 교체 보조금 정책 수혜 범위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역 전체의 누적 교체 건수는 126만 1,000건대, 견인한 소비액은 135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올들어 자동차, 가전제품 등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포도시는 3천만 원의 특별 자금을 투입했으며 31개 지역 보조금 항목을 통해서 국가 보조금의 사각지대를 전부 포괄했습니다.
1: 국가보건건강위원회와 국가중약국이 최근 가정병상서비스 지침 시행과 가정병상재활서비스 기준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기 입원,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은 이제 먼 길을 가지 않고도 집에서 전문적인 병상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병상이란 쉽게 말해 병원 침대를 집으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상태가 안정돼 가정에서 치료하기 적합하지만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가기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의료기관이 환자의 거주지에 병상을 설치하고 의료진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재활과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가정병상 서비스는 안전과 적절성, 자발적 참여, 지역관리, 실시간 조정 원칙을 따르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재택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게 됩니다. 현재 가정병상 재활 서비스는 북경, 상해 등 여러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북경 풍대구의 상여사는 뇌손상으로 전문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퇴원했으나 이후 재활 치료가 큰 난제였습니다. 이에 마가보 지역사회보건센터는 가정의학과 의사를 파견해 상여사의 상태를 평가했습니다. 가정병상 설치 기준에 부합했던 상여사는 매주 2명의 재활 전문 의료부터 침술 치료와 지압 마사지를 받고 보호사는 전문적인 간호 지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가정병상 재활 서비스 기준은 올 9월부터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가정병상 관련 재활 진료와 간호 서비스는 의료보험 결제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각지는 세부 시행 지침을 마련하고 환자 신청 통로를 원활하게 하며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여 특수 환자들이 집에서도 믿음직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0: 현재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 대범이 강우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중앙기상대는 5월 16일 폭우 황색 조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16일 새벽 귀주 안순 진영현의 폭우 날씨가 나타나고 일부 지역의 강우량이 50mm를 넘었으며 뇌우와 강풍이 동반했습니다. 일부 도로변 가로수가 쓰러지고 교통이 마비되자 현지에서 즉시 위험요소 점검, 장애물 제거 등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지속된 강우로 광서 귀향의 도심 주요 간선도로 중 일부가 물에 잠겼습니다. 현지 교통경찰과 도시관리 등 부문은 즉시 침수 구간에 대해서 통제를 실시하고 배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귀향의 도심 주요 도로 침수 상황을 기본적으로 해소하고 도심 교통도 점차 정상을 유지했습니다. 련이은 강우로 강서 감주 숭이현의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일부 현역 도로 향촌 도로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교통 부문은 즉시 비상 인력과 기계 장비를 투입해 산사태를 제거하고 도로 복원을 실현했습니다. 현재 현역 전반 도로가 통행이 가능합니다. 중앙기상대에 따르면 16일 밤부터 17일까지 강우 강도를 감안해 사천 분지에서 화북, 황하회화 지역 등 여러 곳에 큰 비에서 폭우, 일부 지역은 대폭우가 예상됩니다. 올해 첫 대범위 강우 과정에 대비해서 국가홍수 감문방지 총지휘부는 16일 12시에 호북, 중경에 대해서 홍수방지 4급 비상대응을 가동하고 광동과 귀주는 홍수방지 4급 비상대응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강우 대응 사업에 총력을 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마더 중추가 5월 16일 마지막 한문과 유압 개폐기를 연결하면서 병력 운하 세대 항행 중추의 금속 구조물 설치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는 총 길이가 134.2km에 달하는 소부류켓 신통로 기간 공사인 병력 운하 항행 중추 본체 공사를 전면 마무리했음을 뜻합니다.
0: 주택도시농촌 건설부에 따르면 지구급 이상 도시와 현급시가 올해 주택, 지역사회, 거리, 도시구역 등 4개 차원의 도시점검진단 작업을 전면 개시합니다. 한편 도시점검진단과 도시갱신을 일괄 추진하고 현지 실정에 따라 전문진단을 진행하며 먼저 진단하고 후에 갱신하며 진단이 없이는 갱신하지 않는 위험을 관찰할 것입니다.
1: 이번 주말에 열린 중국과학원 제22회 공공과학의 날 행사에서 중국과학원이 산하의 100여 개 연구기관을 대중에 개방했습니다. 대형 과학장치와 연구실 방문, 과학 강연 등 과학행사 350사를 통해 대중들은 첨단 과학기술의 매력을 직관적으로 느끼고 과학지식을 습득했습니다.
0: 5월 16일 두 번째 국산 대형 크루즈선인 애달 화성호가 10일간의 시험 항행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시험 항행 과정에서 애달 화성호는 시스템 신뢰도 등을 검사하고 항속 등 핵심 지표를 동시에 검증합니다. 현재 애달 화성호의 건조 진척은 97.8%에 달하며 계획대로 2026년 말까지 인도 작업을 끝낼 예정입니다.
1: 최근 발표한 2026년 지적재산권 강국 건설 추진 계획은 지적재산권 제도를 보완하고 보호사업을 강화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효율을 제고하는 7가지 주요 과제를 명확히 하고 데이터 지적재산권 시범사업을 심화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센터와 신속권익보호센터의 고표준 건설을 재개했습니다.
0: 이란 이슬람회의 국가안전외교정책위원회 주석이 16일 전한 데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이 항로교통관리기제를 전문 제정하고 최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련 기재는 이란과 협력하는 상선과 관련 측에만 개방하며 미국의 자유계획 참여자에 대해서는 계속해 폐쇄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란 언론이 16일 전한 데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와 관련해 유럽이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과 접촉하고 조율을 진행했습니다. 관련 해역 통항 문제에서 현재 이란은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략탈당할 위험 부담 있는 석유는 다시금 이란의 통제하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란 증권거래기구 관련 책임자가 16일 전해에 따르면 이미 끝난 조정 사업에 따라서 필요한 허가를 받은 후 19일부터 이란 주식시장과 각종 주식투자기금 파생상품 거래를 재개할 것입니다.
1: 아프리카 질병예방통제센터가 16일 지역조정회를 열고 콩고, 우간다, 남수단, 세계보건기구, 아프리카의학협회 등 관련 인원과 함께 3라운드 에볼라 전염병 상황 예방통제와 관련해 토론과 배치를 진행했습니다. 회는 국경 관측과 조기 경보 관리, 감염 예방과 통제, 환자 관리, 밀접 접촉자 관리, 후원 보장과 자원 조동 등을 포함한 우선 대응 사항에 대해 중점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저녁에 열린 소식 발표회에서 아프리카 질병통제센터가 에볼라 전염병 확산 상황을 통보했습니다. 5월 15일까지 콩고와 우간다 두 나라에서 의심 병례가 나타났습니다. 콩고에서 보고한 감염 병례는 336건, 그중 사망자가 87명이며 주로 이토리주에 집중되었습니다. 우간다의 경우 15일 류입성 병례가 나타났습니다. 콩고에서 온 한 남성이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질환으로 사망한 후 분디부조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현재 콩고의 전염병 사태 위험 부담 등급은 아주 높음이며 동아프리카 지역의 전염병 위험 부담 등급은 높은 수준입니다. 본 라운드 에볼라 전염병 사태는 분디 부조형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발한 것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에볼라 출혈열을 유발할 수 있으며 주로 환자 또는 감염된 동물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을 통해 감염됩니다. 림상 징후는 주로 발열과 출혈, 다중장기 손상이며 사망률은 50%에서 90%입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혜였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쌓아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오늘은 중동부 유럽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로봇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보도 회사 로봇, 지정 경로에 따라서 지면 청소를 하고 있는 지원 회사 로봇, 관객과 소통하는 우수 과학 기술 회사의 휴머노이드 로봇 등이 전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볼스카 수도 와르샤와에서 열린 국제산업 자동화와 로봇 전시회에서 중국 업체가 선보인 여러 로봇 제품이 각광을 받으면서 전시관의 초점 화제 중 하나로 거듭났습니다. 3일간 열린 이번 전시회는 14일 폐막했습니다. 물류 운송, 공업 용접에서 상업 서비스까지 본기 전시회에서 존재감을 크게 과시한 중국 로봇 브랜드를 둘러싸고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중동부 유럽 기업들이 중국 로봇 제품을 현지 시장에 도입했습니다. 물류와 자동화 설비 사업에 종사하는 볼스카 포시티브 기기 회사의 제품 매니저 미하우 즈드라다에 따르면 현재 회사에서 구매한 물류 운송 로봇은 기본상 모두 중국에서 들여온 것입니다. 구매량이 2개로 500대를 웃도는 중국 제품은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모두 우세가 있습니다. 다양한 중국 로봇 제품을 선택한 볼스카 엘트론 회사의 부스에서 여러 공업 기계 파리 용접, 레이저 마킹, 안전 테스트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지역 판매 매니저인 야체크 스우 사렉에 따르면 회사가 구매한 공업 로봇은 모두 파워앱의 소주 로봇 시스템 유한 회사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현재 유럽 시장에 투입한 이러한 제품들은 현지 고객들의 피드백도 매우 좋습니다. 스우 사렉 매니저는 이번 전시회에서 많은 참가상들이 중국 로봇 제품을 구매했다며 이는 중국 로봇 제품이 가격과 품질 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볼스카 상업기술회사 전시구에 청소 로봇과 음식 배달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회사의 프로젝트 매니저인 피터 코지너스키는 회사는 오랫동안 재래식 청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로봇 기술의 빠른 발전과 함께 지난해 상용기술회사를 설립했고 전 세계적으로 공급업체를 선별했는데 최종 중국 기업과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중국의 지원 로봇, 출항지능, 람사 과학기술 등 브랜드 제품을 도입했습니다. 코지너츠키 매니저는 중국 기업은 유럽 고객들의 피드백에 따라서 로봇에 대해서 맞춤형 개신을 진행함으로써 현지 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중국 로봇 산업은 현재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회사는 더 많은 중국 로봇 기업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 참가한 업체들은 세계 각 곳에 왔습니다. 중국 로봇 제품은 현재 중동부 유럽 시장에 갈수록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체코에 본사를 둔 중동부 유럽 공업 자동화 기업인 ITS-AIM은 장기간 공업 자동화와 하네스 가공 장비 무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유럽 시장에 관련 장비와 자동화 해결 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TS-AIM의 공동 설립자인 히몬 코후트는 회사는 아시아와 유럽 무역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중국은 하네스 자동화 설비 영역에서 뚜렷한 제조와 원가 우세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코우트는 망설임 없이 중국 기업은 최고의 협력 파트너라고 표현했습니다. 독일 베프 자동화 유한 회사의 볼스카 지역 판매 매니저 달류슈 블레픽은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로봇 제조 업체들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최근 독일의 하노버 공업 박람회에서도 중국 로봇 회사가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레빅 매니저는 산업사슬의 지속적인 완비화와 기술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그리고 원가 우세를 가열층 각인하면서 중국의 공업과 로봇 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동부 유럽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로봇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장희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예배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성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우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중미 정상회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주석 시간에는 파리에서 열린 일본 침략군 중국 침략 역사 영상 전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일대일로를 협력의 길, 건강의 길, 부흥의 길, 성장의 길로 만들어 나아가자. 2020년 6월 18일 이 글은 습근평이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화상회의에서 발표한 서면 축사의 요지입니다. 이번에 갑자기 들이닥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는 여러 나라 인민의 생명 안전과 신체 건강을 크게 위협하였고 세계 경제에 크나큰 충격을 주었으며 일부 국가, 특히 개발 도상국의 경제 및 사회에 심각한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각국은 자국의 실정에 입각하여 강력한 방역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방역 사업에 주력하는 한편 경기 회복과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민지상주의와 생명지상주의 원칙을 견지하여 전 세계가 하루빨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이겨내고 경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각국의 운명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인류는

0: 동주 공제의 운명 공동체라는 것.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과 경기 회복에서 모두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를 견지하여야 한다는 것.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고 장원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상호 연결 및 소통을 촉진하고 개방과 포용을 견지하여야 한다는 것. 일대일로 공동건설 관련 국제협력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시종일관 평화적 발전과 호혜 상생을 견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협력 동반자들과 함께 일대일로를 연대하여 도전에 대응하는 협력의 길, 인민의 건강 안전을 수호하는 건강의 길, 경제 및 사회의 회복을 촉진하는 부흥의 길, 발전 잠재력을 방출하는 성장의 길로 만들고자 합니다.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질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인류 운명 공동체를 함께 구축해 나아갑시다. 보다 끈끈한 일대일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아가자. 2021년 4월 20일 이 글은 습근평이 바구 아시아 포럼 2021년 연대회의 개막식에서 화상으로 한 기조연설의 일부분입니다. 나는 일대일로는 어느 한 나라만의 길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손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탄탄대로라고 거듭 말하였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갖는 나라는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발전을 추구하고 상생을 숭상하며 희망을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각 측과 함께 공동협상, 공동건설, 공동향유의 원칙을 실천하며 개방, 녹색, 청렴의 리념을 고양하면서 계속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일대일로를 기준이 높고 민생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길로 건설하는 목표를 적극 실현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끈끈한 위생보건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아갈 것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이미 인도네시아, 브라질, 아랍연합주장국,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터키 등 일대일로 공동건설 동반자국들 사이에서 백신을 공동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염병의 예방통제, 공중위생, 전통의학 등 분야에서 각 측과의 협력을 넓혀가면서 각국 인민의 생명 안전과 신체 건강을 공동으로 보호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끈끈한 상호 연결 및 소통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아갈 것입니다. 중국은 각 측과 손잡고 기반시설의 연결과 규칙 및 기준의 연결을 강화하고 무역협력과 투자협력 경로를 원활히하며 실크로드 전자상 거래를 적극 발전시켜 융합 발전의 밝은 미래를 함께 펼쳐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끈끈한 녹색 발전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아갈 것입니다. 녹색 기반시설 건설, 녹색 에너지, 녹색 금융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일대일로 녹색 발전 국제연맹, 일대일로 녹색 투자 원칙 등 다자 간 협력 플랫폼을 보완하여 녹색을 바탕색으로 하는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끈끈히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아갈 것입니다. 세계은행은 관련 보고서에서 2030년에 이르러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760만 명이 극심한 빈곤에서 해탈되고 3,200만 명이 중등 정도의 빈곤에서 해탈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우리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정신으로 일대일로 공동건설에 참여하고자 하는 각 측과 함께 노력하여 일대일로를 빈곤 감축의 길, 성장의 길로 건설함으로써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하여 적극 기여할 것입니다.
1: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남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미 정상회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습근형 주석이 24일 오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중미 양국 정상이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진행한 정상회담에 이어 가진 대면 회담입니다. 그리고 이번 국빈 방문은 미국 대통령이 9년 후 재차 중국을 국빈 방문한 것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양국과 세계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교환하고 건설적이고 전략적이며 안정적인 중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중미 관계의 새로운 위치로 정하고 중미 관계 발전을 잘 이끌어 변화와 혼란이 교차한 세계에 더 많은 안정성과 확실성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미 관계의 정판성인 정상 외교는 중미 관계에 대해 대체할 수 없는 전략적 선도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습근평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몸소 실천하고 최고 차원에서 량호한 교류를 유지하면서 중미 관계의 개선과 발전에 중요한 전략적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중미 관계가 기복을 겪으면서도 총체적 안정을 실현하도록 추진했습니다. 당면 100년 병국이 빨려지고 국제정세의 변화와 혼란이 겹치고 있습니다. 중미 양국은 스키 투디데스 함정을 뛰어넘어 대국관계의 새로운 범례를 개척하고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며 세계에 더 많은 안정성을 주입할 수 있을지 이는 역사적 물음이자 세계의 물음이며 인민의 물음입니다. 또한 대국 지도자가 반드시 공동 작성해야 할 시대적 답안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이룩한 중요한 성과는 바로 습근평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건설적이고 전략적이며 안정적인 중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중미 관계의 새로운 위치로 삼고 향후 3년 내지 더 오랜 기간에 중미 관계의 전략적 인도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건설과 전략, 안정의 핵심 요인에 대해 습근평 주석은 네 가지 차원에서 협력 위주의 적극적 안정, 경쟁 유도의 량성 안정, 이견 통제가 가능한 상시적 안정, 평화가 가능한 지속적 안정을 깊이 있게 설명했습니다. 중미 교류 경험과 교훈에 대한 깊은 파악을 구현하고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상생의 일관된 원칙을 관통한 중미 관계의 새로운 위치 확정은 안정과 건강, 지속 가능의 중미 관계 발전을 추진하는 데 유소하며 중대하고 심원한 일을 갖습니다. 건설적이고 전략적이며 안정적인 중미 관계는 구호가 아니라 서로 마주하고 나아가는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회담 전날 양국 경제무역팀은 총체적으로 균형적이고 적극적인 성과를 달성해 양국 인민과 세계에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줬습니다. 중미 간의 공동리익은 이견상이보다 크고 서로에 있어 중미 각자의 성공은 바로 기회며 세계에 있어 중미 관계의 안정은 바로 호재인 것입니다. 역사가 증명하다시피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본질은 호혜 상생입니다. 이견 상의와 마찰의 직면에 평등하게 협상하는 것은 유일하고 정확한 선택입니다. 상방은 적수가 아닌 동반자가 되어 서로 성취하고 함께 번영해야 합니다. 양국 정상이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관찰하고 당면 어렵게 이룩한 양호한 추세를 공동 수호하며 정치 외교와 양군의 소통 경로를 한층 더 잘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무역과 보건건강, 농업, 관광, 인문,
집법 등 영역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평등과 존중, 호혜적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협력 목록을 확대하고 문제 목록을 줄이며 더 많은 적극적 진전을 쟁취한다면 중미 관계는 끊임없이 새로운 협력 공간을 열고 양국 인민과 세계 인민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리익 중 핵심이며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반 중의 기반입니다. 회담에서 습근형 조석은 대만 문제가 중미 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이의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만 문제를 잘 처리하면 양국 관계는 총체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지만 잘 처리하지 못하면 양국은 심지어 충돌할 것이고 전체 중미 관계를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이른바 대만 독립과 대만 해협의 평화는 물과 불입니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중미 쌍방의 가장 큰 공약수입니다. 미국은 반드시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세계 공동성명 그리고 대만 문제에 대한 역대 미국 정부의 언약을 엄수하며 이른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진정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이 응당 다해야 할 국제임무자, 안정과 건강, 지속가능한 중미 관계 발전에 필요한 전제입니다. 당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상무관계인 중미관계는 양국 17억 민중의 복지뿐만 아니라 세계 80억 민중의 리익에 관계됩니다. 중미 두 대국 관계는 국제정세의 근본적 방향과 인류의 전도와 운명에 관계됩니다. 세계가 새로운 갈림길에 나선 상황에서 중미 양국은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며 생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담 기간 양국 수반은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위기, 조선반도 등 국제와 지역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나누고 올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지도자 비공식회의와 20개국 그룹 정상회의를 잘 치르기 위해 상호 지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미 양국은 대국의 흉금과 책임을 갖고 대국의 역할을 발휘하고 양국과 세계에 유리한 많은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대에 부합됩니다. 중미 양국은 반드시 세계 평화와 발전에 더 많은 확실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주입해야 합니다. 중미 관계의 전망은 밝은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적 기점에서 건설적이고 전략적이며 안정적인 중미 관계를 구축하는 데 착안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며 이견 상의를 타당하게 관리 통제하고 실무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호 신뢰를 부단히 쌓는다면 양국은 깊이고 정확한 공존의 길을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6년이 중미 관계가 앞날을 이어나가는 역사적이고 상징적 해가 되고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길 바랍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0: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1: 프랑스 파리 드골 광장 부근의 별빛 클럽 영화관에서 일본 침략군 종국 침략 역사 영상 전시 상영 행사가 일전에 열렸습니다. 올해는 마침 도쿄 재판 개정 80주년입니다. 이번 전시 영상은 영상 자료를 통해 일본 침략군의 중국 침략 역사를 회고하고 항일 전쟁에서 중화민족이 치른 거대한 희생을 명기하며 역사의 진상을 공동 수호하고 세계 평화를 수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상영 행사는 프랑스 버신 마커스 데레테스와 그의 친구인 종호송, 백사걸 세 사람이 공동 기획했습니다. 마커스 등은 오랫동안 일본 침략군의 중국 침략 전쟁 사료 수집과 전파에 힘써 왔습니다. 지난 2025년 8월 마커스는 그의 외할아버지인 로저 피에르 로렌스가 생전에 소장하고 있던 역사 사진 618장을 상해 송호 항전 기념관에 무상으로 기증했습니다. 관련 사진은 중국을 침략하는 기간 일본 침략군이 저지른 죄행과 민중의 고난을 기록했습니다. 이 진귀한 사료를 둘러싸고 세 사람은 세계의 메아리 협회를 공동 설립하고 중국 항전 역사의 국제 전파와 학술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상영 행사에서 마커스는 유럽 사회는 뉘른베르크 재판을 기억하고 나치의 만행을 잘 알고 있지만 제2차 세계 대전 동방 주전장의 역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역사 교과서는 도쿄 재판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항전 승리를 위해 중화민족이 엄청 큰 희생을 치렀다며 마커스는 외할아버지의 렌즈가 관련 역사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돕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상영 현장에서 방영한 10분 분량의 단편 영화는 일본 침략군이 중국을 침략한 관건적 역사 사실을 회고하고 군국주의 사상의 근원, 남경대학살, 세균전 등 역사적 진상을 거론했습니다. 한편 전후 일본이 의도적으로 침략 역사를 희석시킨 현황을 보도했습니다. 백사걸은 유럽에서 일본 군국주의를 거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역사가 제대로 전파되지 못하면 충돌이 끊임없이 재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90년대 일본 미쓰비시 그룹에서 전자 엔지니어로 일한 현장 관객 크리스티안 빌라드 아지옹은 일본 사회에 존재하는 역사적 인식 편차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일찍이 일본 서점에서 영어 역사책을 구입한 크리스티안은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대외 침략에 관한 부분이 뚜렷하게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크리스티안이 일본 동료들에게 관련 의혹을 물어보려 하자 상대방은 분명히 회피했습니다. 크리스티안은 관련 문제가 일본에서 일종의 집단적 금기가 된 것 같다며 이런 역사적 기억 공백은 관련 간극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활동 자원봉사자 백원 씨는 고급 중학교 제2차 세계대전 역사 수업에서 가족 경력과 결비에 관련 수업 보고를 한 적이 있다며 많은 학우들이 중국과 기타 아시아 국가에 대한 일본 침략군의 역사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음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백원 씨는 이러한 상영 행사는 유럽 주민이 역사의 진상을 료해하는 데 유조하다며 이 역사를 료해하지 않으면 일본과 주

주변국의 긴장 관계 근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상영 행사가 끝난 후 마커스 등은 또 역사 기억과 당대 전파 화제를 둘러싸고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세계 메아리 협회는 앞으로 유럽과 미국 여러 지역에서 역사 상영, 특강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커스는 이 모든 것은 결코 증오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복원하고 사실을 정시하며 역사적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소식 시간이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은이었습니다.

최근 실컷 자면 전두엽이 회복된다는 주장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는 수면은 오래 잘수록 좋은 것이 아니며 뇌가 진정으로 회복되는 시간은 딱 4시간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경대학 제1병원 신경내과 주임이사 손영관은 장기간 의도적으로 너무 오래 자면 오히려 뇌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인은 정상적으로 7시간에서 9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며 가끔 밤을 새운 후 10시간 동안 자면 일시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면 생체 시기가 몰라내주고 신경전달물질 장애가 발생하며 뇌혈액 공급과 산소 공급이 느려져 많이 자도 상태가 좋지 않은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장기적인 밤샘 플러스 주말 몰아자기를 하는데 이는 오히려 전두엽 손상을 가중시킵니다. 손영아는 뇌회복의 핵심은 고품질의 규칙적인 수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8시간 동안 충분히 자는데도 여전히 피곤하다면 문제는 주로 심층 수면에 부족했습니다. 그는 저녁 11시 전에 잠들고 저녁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의 황금 회복기를 지킬 것을 권장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저녁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꼭 자야 하는가? 이사는 이렇게 하면 혈관 건강을 보호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며 면역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째, 멜라토닌 분비가 최고조에 달하여 혈관 건강을 보호합니다. 멜라토닌 분비는 빛의 영향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밤 10시경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새벽 2시에서 4시에 정점에 도달한 후 점차 감소합니다. 밤 11시 전에 잠들면 마침 분비가 절정에 달해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을 보호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성장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분비되어 노화를 지연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신체의 회복 대사로서 주로 심층 수면 중에 분비됩니다. 잠든 후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첫 번째 심층 수면에 들어가며 새벽의 심층 수면이 가장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밤 11시쯤 잠들면 성장 호르몬 분비에 정점을 잘 포착하여 신체 노화를 지연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뇌는 대사로폐물을 효과적으로 청소하고 신경세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재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학습 시간이 이어서 세상 사는 이야기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코너에는 송호석 씨의 글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응어리를 보내드리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에서는 백락 상마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감 플러스 코너에서는 리벨 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글을 공유하고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유명한 음악 교육가 남희철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너와 나의 봄이란 노래를 띄워드리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계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계획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총적 업무 기조를 견제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면서도 착실하고 신중하게 추진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선립 후파의 원칙에 중심을 돌려 전략적으로 과감하게 진취하고 전술적으로 온당하게 추진하며 개혁의 절추를 잘 파악하고 개혁의 위험을 통제해야 합니다. 일부 개혁은 복잡한 리익관계를 건드리기 때문에 진취의식, 기회의식,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적합하지 않은 리익구조를 과감하게 타파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방법과 책략을 강구하여 개혁 과정에 부딪히는 모순과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군대와 지방 간의 연동을 견지해야 합니다.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개혁이 심층적으로 추진될수록 더 많은 난관에 봉착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군대와 지방 각 측은 응분의 책임을 다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개혁의 애로사항과 난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각 관련 부문과 단위는 대국관념을 강화하고 전반적 리익, 총체적 리익, 장관 리익을 도모하여 국가가 전반을 위해 복무하고 요소가 체계에 복종하도록 해야 합니다. 군대와 지방 간의 협상과 연결을 강화해야 하는 바 주요 책임 단위는 능동적으로 일을 성취하고 참여 단위는 적극 협력하여 직책 분담에 따라 재반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각 방면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동원하고 발휘시키는 데 중시를 돌리고 의견과 건의를 널리 수렴하여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개혁을 심화하는 지혜와 힘을 최대한 결집시켜야 합니다. 계속하여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종합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관근은 당에 있고 사람에게 있으며 종림을 떠올릴 수 있는 자질 높은 간부 대우를 건설하는 데 있습니다.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소 동관 개혁을 갈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에서는 전반적 국면과 전략에 착안하여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향상시킬 데 대하여 중대한 포치를 내리고 상시와 교육, 특히 기본 교육 기제를 완비하고 조문 훈련과 실천 단련을 강화하여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참답게 학습하고 깊이 터득하며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의 결책과 포치를 결연히 관찰 실시함으로써 간부 대우의 능력 건설에서 새로운 진전과 새로운 돌파를 이룩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전반적 국면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능력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의 기초입니다. 우리 당은 시종 간부의 능력 향상을 중시하고 강화해 왔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형 정석에는 간부 능력 건설을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국정을 운영하는 사업에 두드러진 위치에 두고 틀어주었으며 무엇 때문에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고 어떤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어떻게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일련의 중요한 논술을 제기하여 간부 능력 건설에서의 방향성과 근본성을 띈 중대한 문제를 깊이 있게 처명하고 지도 간부의 학습 여부와 능력의 요물은 자기만의 일이 아닌 당과 국가의 사업 발전에 관계되는 대사임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빠르게 진행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관건적인 시기에 접어든 현재에 간부 대우의 능력 향상을 잘 틀어주는 것은 과거의 어느 시기보다도 더욱 중요하고 절박해졌습니다. 우리 당이 신시대의 위대한 성과를 이룩함에 있어서의 관건입니다. 신시대에 들어서면서 현대화 발전의 흐름에 순응하여 습금형 정석에는 전당적인 대학습을 조직할 것을 호소하면서 전당 동지들은 모두 자신의 능력을 힘써 향상시키고
한시도

0: 늦추지 말고 꾸준히 향상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습금형 종속이 간곡한 가르침과 깊은 기대는 당문과 간부들이 내실을 튼튼히 다지고 재능을 키우도록 크게 고무했습니다. 신시대에 들어선 이후 지속적인 리론 무장과 엄격한 실천 단련을 통해 각급 간부들은 리상과 신념이 더 확고해지고 능력과 자질이 더욱 향상되었으며 간부 대원은 새로운 활력과 새로운 기상을 보여줬습니다. 광범한 간부들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재반 분야와 경제 건설, 과학기술 혁신, 빈곤 퇴치, 난관 돌파, 향촌 진흥, 전염병 예방 통제, 홍수 방지 및 재해 구조 등 중대한 사회에서 앞장서서 과감하게 총임을 떠매고 대담하게 사과하고 과감하게 실천하며 당과 국가의 사업이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함으로써 대오 차원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튼튼한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당의 중심 과업을 실현함에 있어서의 절박한 수요입니다. 20차 당대회는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중심 과업을 확립하여 전당과 전국인민은 꿈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로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전망해 보면 우리가 대처해야 할 위험과 도전, 해결해야 할 모순과 문제, 극복해야 할 어려움과 장애는 과거에 비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복잡해질 것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더 큰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연약한 어깨로는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없듯이 지식이 부족하고 시야가 높지 못하고 능력이 강하지 못하면 점차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지도하는 막중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인생은 지금부터.

0: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1: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송호석 씨의 글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응어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몇십 년 전 내가 서점에서 책을 훔쳤던 그 추잡한 일은 지금까지도 내 마음속에 깊은 응어리로 남아있다. 1956년 내가 왕청 제2중학교에 다닐 때 일이었다. 학교에서 멀지 않은 시내 중심에는 서점 하나가 있었다. 그 서점의 책들은 마치 자석처럼 내 발길을 끌어당겼다. 하코 하숙집으로 돌아갈 때면 나는 자주 서점에 들렸다. 진될대에 많은 책들은 나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그 중에서 정복되지 않은 사람들, 박팔량 시선집 등 문학책들은 더욱 나를 유혹했다. 나는 책 표지부터 책갈피 그리고 책 뒤편의 가격까지 훑어본 다음 아쉬운 대로 다시 진열대 위에 책들을 올려놓곤 했다. 그 책들이 아무리 보고 싶어도 나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그때 우리 집은 생활고로 어렵게 살아가는 형편이었다. 아버지는 일찍이 항미원조 전쟁터에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섬약한 몸으로 석현 열군속 피복 공장에서 버는 박봉으로 나와 동생을 키우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다. 우리 집 형편에서는 절대로 돈을 주고 책을 사서 볼 처지가 아니었다. 나는 밤마다 책을 들었다가 진열대에 올려놓고는 아쉬운 발걸음을 돌리기를 반복했다. 그것은 중학교 1학년 후학기의 어느 토요일이었다. 그날도 나는 하코 서점에 들렸다. 조야와 수라라는 새 책이 내 눈길을 끌었다. 나는 책을 들고 책갈피를 훑어보다가 조야가 파시오 독일군이 만들어놓은 교수대 앞에서도 조금의 두려움 없이 군중을 향해 파시오 독일놈들과 싸우라고 호소하는 마지막 장면을 읽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나는 정말 그 책을 집에 가져가서 읽고 싶었다. 그때 내 앞에 떡이나 고기국이 있다고 해도 나는 단연코 책을 선택했을 것이다. 어떻게 할까? 책을 사자니 돈이 없고 훔치자니 양심의 가책이 되고 욕망과 양심의 갈림길에서 나오는 오락가락하며 심한 갈등에 빠졌다. 결국 책을 보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나의 양심을 눌러버렸다. 나는 책을 보는 척하며 슬그머니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나를 주시하지 않았다. 나는 상반신을 진열대에 밀착시키며 책을 우돗 밑으로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 넣었다. 다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이상한 시선은 나는 슬금슬금 출입문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갔다. 책 진열대에서 출입문까지는 불과 몇 미터밖에 되지 않을 거리였지만 내게 그것은 천리 낭떠러지 가장자리를 걸어가듯이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나는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후들거리는 두 다리로 힘겹게 걸어나갔다.

등 뒤에서 누군가 뛰어나오면서 이놈아 하고 내 목덜미를 성큼 움켜잡을 것만 같았다. 서점을 빠져놓은 나는 길게 한숨을 몰아쉬고 몇 걸음 가다가 내 꼴 보라 하고 정신없이 냅다 뛰었다. 이튿날 아침 내가 기숙하고 있던 친척집 할머니가 나를 보며 어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온밤 앓는 소리를 하고 헛소리를 하더구나 하고 근심 어린 소리로 말했다. 한 번 도둑질이 무사히 지나가자 나는 담이 점점 커져 두 번, 세 번 욕심나는 책들을 훔쳤다. 그 무렵 나 같은 학생들 사이에는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라는 기풍이 막연해졌다. 나도 책 도둑은 돈이나 물건을 훔치는 것보다 배우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고상한 도둑질이라고 생각하며 책 도둑질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다. 같은 반 동창이 책을 훔친 일이 담임에게 발각되면서 나도 련두되어서 걸리고 말았다. 나는 선생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 책 도둑으로 몰릴 생각을 하니 정말 밤잠을 편히 잘 수 없었다. 그러나 선생님은 끝내 이 일을 공개하지 않으셨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공부도 하고 겪는 일도 많아지면서 세상 물정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중학생 시절 책을 훔치던 일을 여러 번 되돌아보게 되었다.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라는 말은 로신의 단편 소설 공을기에서 공을기가 한 말이다. 공을기는 술집의 주객들이 그를 놀리며 하시집 책을 도둑질했다고 하자 책을 훔치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다. 그저 빌리는 것이다. 선배 일이니 어찌 도둑질이라고 하겠는가 라고 말한다. 로신은 소설에서 고루하고 부패한 공을기 같은 옛 지식인을 신랄하게 풍자했다. 그러나 공을기의 책을 훔치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다라는 그 말만은 가난하고 못 살았던 그 시절 책을 보고 싶어도 책을 사지 못하는 나 같은 학생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스스로를 용서하는 정신적 방패가 되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책을 사랑하고 지식을 숭상하는 일과 책을 훔치는 일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이다. 책도 작가의 심근한 노력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결과물이다. 책을 훔치는 짓은 작가의 노동 가치를 무시하고 서점의 자본을 침해하는 행위다. 책 읽기를 좋아하고 지식을 숭상한다고 해서 책 도둑질에 면죄부가 주어질 수 없으며 가난이 책 도둑질에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정년 퇴직 후 나는 볼일이 있어 왕청에 갔다가 일부러 시간을 내어 옛날 그 서점 자리를 찾아가 보았다. 그때 나는 그 서점에서 책 한 묶음을 사들이고 나오리라고 마음먹고 있었다. 하지만 그 서점 자리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엔 번안 상가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몇십 년 전 이를 떠올리면서 내 마음속 남아있는 은거리인 어린 시절의 부끄러운 그 행동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참회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의 한 중간에서를 띄워드립니다.

고사성은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강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문화의 정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백락상마, 부월어, 샹마입니다. 만백, 즐거울락, 서로상, 말, 마로 구성된 백락상마, 부월어 샹마는 백락이 말의 관상을 보다라는 뜻으로 인재를 잘 고름을 비유한 말입니다. 춘추시대 상마가 소냥은 명마를 가려내는 안목이 가히 신의 경지에 이르는데 사람들은 그를 백락이라고 불렀습니다. 무릇 그가 마음에 들어하는 말은 모두 하나같이 최상급 준마였습니다. 한 번은 초나라 왕이 백락에게 천리마를 구해오라고 하자 초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천하의 천리마는 손에 꼽힐 만큼 극히 드뭅니다. 주군께서 인내하고 기다려 주신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천리마를 구해오겠습니다. 천리마를 구하기 위해서 길을 떠난 백락은 명마의 고장인 연나라와 조나라를 돌면서 샅샅이 찾아보도 마음에 드는 천리마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낙심하고 돌아는 길에 백락은 무거운 소금 수레를 힘겹게 끌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는 말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말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백락이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니 그 말은 삐쩍 말라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고 꼬리는 축 늘어졌습니다. 측은한 마음이 들어 말을 쓰다듬자 말이 갑자기 앞발을 높이 들고 구슬프게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하늘에 크게 울리며 멀리 퍼져나갔고 그 울음소리를 들은 백락은 대뜸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천리마임을 알아보았습니다. 백락이 촌부에게 말했습니다. 용맹한 장군을 태우고 천하를 높여도 시원치 않을 천리마가 이곳에서 소금수레나 끌고 있더니 참으로 안타깝도다. 이 말을 내게 팔게나. 촌부는 속으로 백락

보는 눈이 없는 멍청이라고 비웃으며 망설임 없이 말을 팔았습니다. 뱅락은 한 다름에 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말의 목을 쓰다듬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찰리마야, 내가 너에게 용감한 주임을 찾아주리라. 찰리마도 뱅락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앞발을 높이 들더니 울음소리로 화답했습니다. 말 울음소리를 들은 조왕이 황급히 궁 밖으로 나왔습니다. 뱅락은 말등을 툭툭 치면서 말했습니다. 주상전하, 그토록 기다리셨던 천리마를 구해왔습니다. 구경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나 조왕의 눈에는 비쩍 말라 볼품없는 늙은 말 한 마리가 서 있을 뿐 천리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왕이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지금 과인을 롱락하는 것이오. 어찌 이런 말을 내 앞에 가지다 놓고 천리마라고 하는 것이오. 주상전하, 이 말은 한동안 소금 수레를 끌었던지라 몹시 지체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여물을 주면 보름이면 회복될 것입니다. 천리마임이 확실합니다. 조왕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한번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조왕은 마부를 지켜 질 좋은 사료와 가장 좋은 마구간을 내주어 보살피게 했습니다. 과연 며칠이 지나니 말은 몰라보게 건장해졌습니다. 이를 본 조왕이 곧바로 말에 올라 채찍을 휘두르자 말은 순식간에 백여리를 달렸습니다. 훗날 조왕은 그 천리마를 타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며 수많은 공적을 쌓아 이름을 떨쳤습니다. 백락상마 보얼러샹 마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백락이 말의 관상을 보다라는 뜻으로 오늘날에는 인재를 잘 고름을 비유한 말입니다. 네, 이어서 공감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리벨 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사람들은 회자 정리라는 말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만나면 헤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말을 하지만 사랑했던 사람에게 그렇게 쉽게 마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아했던 사람과 이별한 후에는 마음을 열지 못하는 지경이 되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위에서는 마음이 너무 어리다는 말을 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마음이 여려서 이별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이 여리다는 것은 남들보다 관계에 대한 감정 반응이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감정 반응이 강하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순 없습니다. 그러나 리벨에 대한 감정 반응이 너무 강하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리벨이 들어와서 아예 사람을 만나는 것마저 어렵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살펴볼 때 우선 변할 수 있는 부분과 변할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에게 주변 친구들이 이별에 대해서 뭘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해 그냥 마음 편하게 먹고 한 사람 바꿔봐 라고 충고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성격을 바꾸라는 이야기인데 사람의 기본적인 성격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됩니다. 네, 변하기 어려운 것을 바꾸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다 보면 더 지치고 좌절하게 됩니다. 네, 이때 중요한 것이 삶의 가치입니다. 현대인들이 행복을 느낌으로 설정해 놓습니다. 느낌이 행복해야 행복한 삶이라 여기는 공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낌으로 행복을 설정하면 오히려 행복과 멀어지기 쉽습니다. 우리 감정은 끝없이 변하고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느낌보다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즉, 리벨이 슬퍼도 사랑하는 이를 만나는 것이 내 삶의 소중한 가치고 그것이 곧 행복한 삶이라는 공식을 갖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기쁜 감정 이상으로 슬픈 감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닌 가치의 행복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신기하게도 긍정적인 가치에 긍정적인 감정이 쫓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느낌이라는 것은 항상 긍정과 부정을 오고 가며 요동칩니다. 느낌이 인생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면
나의 삶과 관계도 요동치게 되고 그것이 두려워서 아예 관계 자체를 갖지 않은 회피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때론 내 기분을 무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아도 가치 있는 만남을 할 때 삶의 성숙이라는 그 근사함이라는 느낌의 에너지가 찾아옵니다. 네, 너와 나 그리고라는 노래를 듣고 바로 음악과 인생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0: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명한 음악 교육가 남희철 선생님을 모시고 그의 창작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1: 음악 교육 분야에 종사하시면서 네, 조선족 음악 창작과 연구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셨던데 네, 어떤 계기로 조선족 음악 창작과 연구를 네, 중점으로 하시게 되었습니까?

내가 대원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습으로 먼저는 악기 공부를 했고, 후에 보니까 아, 나보다 어린 학생들이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악기를 해서는 도저히 희망이 없겠다 해서 작곡을 시작했죠. 그때 마침 그 니환스가 쓴그 주조바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한권 얻어가지고 보면서 자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곡은 사실 일찍 시작한 편이에요. 75년도에 주주그라는 그 작품을 썼는데, 그게 입으로 전하면서 이른바 그 불량 학생들 속에서는 흔하 불려진 그런 노래예요. 그렇게 보면 뭐 일찍 시작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77년도에 첫해 이제 이 시험 제도가 개고이 되면서 연변예술학교 작곡 전공에 시험 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작곡 전공으로 정식 배웠죠. 연변예술학교에서 이제 궁전을 4년제인데 3년을 다니고 대학반에 또 올라와서 3년을 다니고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 창작은 뭐 그런 이유로서 시작을 했고 음악사는 또 이런 이유로서 시작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계획 개방이 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때가 들어서면 평범한 평범한 사람들을 노래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을 음악에 담고 평범한 사람들의 감정을 음악에 담는 그런 것이 이제 뭐 극세계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또 이제 조선률 음악이 끊이지 않고 계속 창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정관은 뭐가 다르냐? 어느 개인에 대한 숭배 또는 노래가 거의 없고 당에 대한 가성 노래 이게 이제 정말에서 조선률 음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뭐 고향에 대한 음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고향도 보통의 고향이 아니다. 개방의 뭐 어떤 그걸 거기에 담아서 노래한 그런 고향. 정말서 이게 이제 조선을 음악이죠.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고향의 봄과 같은 노래가 있을 수 있어요. 봄이 왔다고 제비도 이거는 순수하게 정말 평민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외국에 돈 벌러 나갔어요. 어떻게 가는지 돈 벌러 나갔어요. 그래서 멀리 멀리 타국에 떨어져서 두고 온 고향을 생각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혼수하게 그 개인의 그 심정이죠. 그와 같은 그 생활 처지.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단계에 와서는 전에 볼 수 없었던 이런 그 백성들의 삶을 노래한 그런 음악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끝곡으로 남희철 선생님이 작사 작곡한 노래 공룡의 노래를 보내드리며 오늘 라디오 이 세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정희였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다음 프로도 계속해 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평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곧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0: 정예성이 자본우세로 녹색 연산력과 전력의 협동 발전을 추진하고 명하는 서북지역의 중요한 생태안전 장벽 구축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1: 신주 23호 조합체가 발사구역으로 이송되어 적정 시기 발사될 예정입니다.
0: 우리나라 여름철 요지작물이 수확 고봉에 진입했습니다.
1: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지정항으로 관리 전문 기지를 지정했습니다.
0: 뉴스의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 습금형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기간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1: 15차 5기는 전망기획 요강은 경제사회 발전에 전면적 녹색 전환을 다그치고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청해와 영하는 산업 구조 조정과 지속화를 다그치는 한편 생태 안전 장벽을 튼튼히 구축하면서 녹색 발전 동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청정 에너지 비중이 전국의 앞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청해성은 올 들어 자원 우세를 입각해 녹색 연산력과 전력의 협동 발전을 다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영에 위치한 청정 에너지 녹색 연산력 조정 배치 센터에서 직원이 선영에서 항주까지의 다성다역 연산력 전력 협동 조정 배치 플랫폼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올해 가동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항주에서 전력 사용 고봉, 연산력 수요 고봉 등 상황이 나타나면 플랫폼은 청해 관련 지역을 동원해 실시간 연산력 임무를 수행해 항주의 지능 제조, 지혜 민생, 과학 연구와 교육 등에 직접 봉사를 제공할 것입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 기간 청해성은 전국 연산력과 전력 협동 선행 시범을 기반으로 하고 선영을 핵심으로 하는 데이터 집적 산업단지를 다그쳐 건설할 것입니다. 그리고 1000개가 넘는 현지 데이터 기업을 집결시켜 신세대 정보기술 등 전략적 신흥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역이 황하류에게 속하고 전역이 삼북 공장 건설구에 속하는 선급 행정구인 영하는 황하의 기자만 공략전을 잘 치르는 중요한 진지기도 합니다. 영하 역내 덩그르 사막의 사막 퇴치 현장에서 밀집을 실은 무인기가 작업구에 자재를 효율적으로 운송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막 퇴치 인원은 모래 고정용 격자 구조물 절지, 내근성 관목 식재 등 종합 퇴치 작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하는 황하의 기자만 공략전에서 150만 무에 달하는 사막을 퇴치해 총계획을 임무의 85% 이상을 완수할 것입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 요강은 생태안전장벽을 다지고 최적화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을 위해서 영하는 생태우선, 녹색 발전을 견제하는 한편 황하류역의 생태보호와 고품질 발전 선행구의 전략적 위치에 착안해 국토록화, 초원과 습지보건, 황막화와 사토화 토지 종합퇴치를 과학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림초보건 면적을 400만 무 이상 늘릴 예정입니다.
0: 중국 주천위성발사센터가 5월 16일 신조 23호 요인 우주선과 장정2호 FU-23 운반 로켓 조합체를 발사구역으로 이송해 적정시기 발사 임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오전 8시 30분경 신조 23호 요인 우주선과 로켓 조합체가 이동식 발사 플랫폼 받침대의 도움으로 총조립 테스트 공장을 나와 수직 환적 방식을 통해 발사탑으로 향했습니다. 신조 23호 요인 우주선과 장정2호 FU-23 운반 로켓이 발사장에 진입한 후 기술팀은 수직 조립, 수직 테스트 등 여러 작업을 병행했습니다. 현재 발사장 시설 상황은 양호하며 향후 발사 전 각종 기능 테스트, 합동 테스트 등 작업을 계획대로 전개하게 됩니다.
1: 우리나라 여름철 유지작물은 주로 겨울 유채로 산후량이 국산 식용 식용유의 40%를 차지합니다. 현재 주산지의 겨울 유채 수확이 고봉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겨울 유채 재배 구역은 주로 장강류역에 집중됐으며 면적과 생산량이 전국의 85% 좌우를 점합니다. 현재 장강류역의 겨울 유채 수확 작업은 이미 40%를 넘었고 진척 속도는 전년 동기 대비 다소 빠른 편입니다. 호복성 역내 1900여만 무의 겨울 유채의 작황은 량호합니다. 올해 호복성은 산효대현의 장려금 중 40%를 통합 종자 공급과 기술 시범에 돌리고 고수확 고유 함량 품종의 재배 면적을 94%로 늘렸습니다. 근종병 저항 신품종을 처음 보급한 송자시의 경우 증산 효과가 뚜렷했습니다. 안유성은 농기계 긴급작업팀 792개와 지역 농기계 서비스센터 400개를 동원해 기계수확 서비스를 전개했습니다. 만강현은 소농가를 위해서 주문형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농가는 자주적으로 기종, 작업 시간과 면적을 선택하고 예약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강우 날씨로 인한 건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강서상은 각종 건조기구 900여대를 동시에 작업에 투합시키고 만안현은 이동식 건조 설비를 동원해 중조 농가에 즉석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올해 중앙재정은 유채 생산 대현에 대한 장려, 경작지 륜작, 녹색 다수확 고효율 행동, 규모화 재배 조체에 단위당 생산량 향상 등 항목 자금을 배치해 유채 생산을 전문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농업 농촌부에 따르면 결유채 면적이 안정세를 보이고 자람세는 사상 비교적 좋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0: 중국 남소북인 그룹에 따르면 남소북인 동종선 1기 공사가 운영되면서 북방의 로개로 880억 립방미터의 물을 공급했습니다. 지금까지 남소북인 공정 연선의 7개 성과 직할시에 1억 9,500만 명 주민이 안정적이고 질 좋은 남부의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연선 주민들은 현재 식수 보상에서 량질 수온 보상에 전환을 실현했습니다. 한편 부대 공사를 보완하면서 수익 범위가 대중도시에서 농촌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남수북인 리용 비중도 2014년에 5.4%에서 14.8%로 증가했습니다. 남쪽의 물은 당초 계획했던 보조수원에서 공사 연선의 중요한 수원으로 부상했습니다. 식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남수북인 공정은 홍수기의 여유 수량을 충분히 이용해 연선에 50여 개 하천에 생태 보충수를 공급했습니다. 1호회 화북 지역의 지하수 수위가 정체적으로 반등하고 영종하, 백양전 등 많은 하천과 호수가 다시 생기를 찾았습니다. 현재 남수북인 후속 공사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한 신농호 경암굴진기가 검수를 끝내면서 장강에 물을 끌어들여 한수를 보충하는 공사의 주요 터널 굴진 작업이 빨라질 것입니다. 현재 공사의 주요 터널 굴진 길이는 24km, 총 작업량의 12%를 완성했습니다.
1: 올 들어 우리나라의 공업자원 순환리용 분야에서 다양한 돌파구가 마련되며 전 분야를 아우르는 자원 순환리용 체계가 가속도로 구축되어 고품질 발전에 친환경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국 최초의 도시철도 전 단계 자원 순환리용 체계가 전진에서 착공되어 본격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20여 년간 운행된 퇴역 지하철 열차가 표준화된 해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열차의 철강과 알루미늄 합금은 재활용률이 98% 이상이고 재생동의 정제 순도는 99%에 달합니다. 올 들어 국가의 대규모 공업 설비 교체 사업이 심화되면서 로후하고 락후화된 장비들이 시장에서 빠르게 퇴출하고 있습니다. 내몽골에서는 퇴역한 풍력 발전 터빈을 처리하여 고강도 복합 소재 판매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단일 생산 라인만으로도 년간 만 톤 이상의 퇴역 터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강소 소수의 국가급 건설기계 재제조 기지에서는 폐기된 굴삭기와 적재기의 엔진, 유압펌프 등 핵심 부품을 정밀하게 수리하고 성능을 승격시켜 생산 원가를 50% 이상 절감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의 재생자원 회수 총량은 4억 1,700만 톤, 회수 총액은 1조 3,9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 재생 유색금속 생산량은 2천만 톤을 돌파하면서 공업 생산에 안정적인 자원 보급을 제공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우리나라는 도시철도, 신에너지 장비, 건설기계 등 전 분야를 포괄하는 공업 자원 순환 리용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여 녹색 저탄소 전환과 안전 자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0: 올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저장 산업은 강력한 발전세를 보이며 설비 용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신기술이 끊임없이 등장해 신에너지 개발과 리용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며 전력 공급 보장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5월 16일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양수 발전 가변 속도 발전기가 광동 적용에서 전기 설치에 들어갔습니다. 신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활용해 시간당 28만 립방미터의 물을 저수지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친환경 전력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올 들어 신에너지 설비의 지속적이고 급속한 확대로 인해 전국의 양수발전 프로젝트 건설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3월 말 기준 가동 중인 양수발전 설비 용량은 6,709만 킬로와트에 달했습니다. 1분기 전국 양수발전 설비 발전량은 214억 킬로와트시로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신용 에너지 저장 시설 건설도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서 회안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압축 공기 에너지 저장 발전소 2호기가 전력망 연결을 앞두고 시험 운전 중입니다. 3월 말 기준 전국에 가동 중인 신용 에너지 저장 설비 용량은 1억 4천만 킬로와트를 넘어섰습니다. 설비 용량이 증감과 동시에 신용 에너지 저장 기술도 끊임없이 진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 에너지 저장은 대규모 상업화 단계에 진입했으며 설비 비중이 96%를 초과했습니다. 또한 고체 상태 배터리, 수소 에너지 저장 등 파괴적이고 선도적인 기술들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신용 에너지 저장은 신에너지 개발과 리용을 촉진하고 전력 공급 보상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소비품 신구 교체 정책이 꾸준히 범위를 넓혀가는 가운데 각 재산은 다양한 조치를 통해 서비스 절차를 최적화하고 소비 활력을 꾸준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강소성은 최근 스마트홈, 인공지능 단말기, 의료 소비 등 10개 제품군을 포함해 신구 교체 대상을 자율적으로 확대하여 주민들의 소비 성격 수요에 정확히 부응했습니다. 또한 새 제품 배송과 동시에 기존 제품 회수와 운반 서비스를 추가하여 정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영하는 올해 소비품 신구 교체 대규모 설비 갱신 정책을 통해 스마트홈 제품 구매 보조금을 확대했습니다. 스마트 도어록, 스마트 변기, 스마트 서비스 로봇 등 5개 스마트홈 제품군을 구매할 경우 15%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60세 이상 노인이 스마트 건강 관측 제품 등을 구매할 경우 20%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삼사상은 올해 신구 교체 정책으로 총 18억 4,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186억 8,700만 원의 소비를 견인했습니다. 섬서 보계시의 디지털 매장에서는 국가 보조금 즉시 할인, 중고 제품, 감정가 추가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어 신구 교체 열기가 뜨거워졌습니다. 사천성에서는 가전제품 신구 교체와 디지털, 스마트 제품 구매 보조금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즉시 할인과 함께 정부 보조금 플러스 판매처 할인, 제조사 직접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여 소비 활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한편 친환경 스마트 가전과 스마트 기기가 인기 소비 품목으로 떠올랐습니다. 올해 사천성 전역의 소비품 신구 교체 누적 신청 건수는 695만 7,300건을 넘었습니다. 내몽골의 소비품 신구 교체 보조금 정책 수혜 범위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역 전체의 누적 교체 건수는 126만 1,000건대, 견인한 소비액은 135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올 들어 자동차, 가전제품 등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포도시는 3천만 원의 특별 자금을 투입했으며 31개 지역 보조금 항목을 통해서 국가 보조금의 사각지대를 전부 포괄했습니다.
0: 국가보건건강위원회와 국가중약국이 최근 가정

0: 가정병상 서비스 지침 시행과 가정병상 재활 서비스 기준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기 입원,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은 이제 먼 길을 가지 않고도 집에서 전문적인 병상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병상이란 쉽게 말해 병원 침대를 집으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상태가 안정돼 가정에서 치료하기 적합하지만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가기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의료기관이 환자의 거주지에 병상을 설치하고 의료진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재활과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가정병상 서비스는 안전과 적절성, 자발적 참여, 지역관리, 실시간 조정 원칙을 따르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재택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게 됩니다. 현재 가정병상 재활 서비스는 북경, 상해 등 여러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북경 풍대구의 상여사는 뇌손상으로 전문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퇴원했으나 이후 재활 치료가 큰 난제였습니다. 이에 마가보 지역사회보건센터는 가정의학과 의사를 파견해 상여사의 상태를 평가했습니다. 가정병상 설치 기준에 부합했던 상여사는 매주 두 명의 재활 전문 의료부터 침술 치료와 지압 마사지를 받고 보호사는 전문적인 간호 지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가정병상 재활 서비스 기준은 올 9월부터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가정병상 관련 재활 진료와 간호 서비스는 의료보험 결제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각지는 세부 시행 지침을 마련하고 환자 신청 통로를 원활하게 하며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여 특수 환자들이 집에서도 믿음직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1: 현재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 대범이 강우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중앙기상대는 5월 16일 폭우 황색 초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16일 새벽 귀주 안순 진영현의 폭우 날씨가 나타나고 일부 지역의 강우량이 50mm를 넘었으며 뇌우와 강풍이 동반했습니다. 일부 도로변 가로수가 쓰러지고 교통이 마비되자 현지에서 즉시 위험요소 점검, 장애물 제거 등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지속된 강우로 광서 귀향의 도심 주요 간선도로 중 일부가 물에 잠겼습니다. 현지 교통경찰과 도시관리 등 부문은 즉시 침수 구간에 대해서 통제를 실시하고 배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귀향의 도심 주요 도로 침수 상황을 기본적으로 해소하고 도심 교통도 점차 정상을 유지했습니다. 련영 강우로 강서 감주 숭이현의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일부 현역 도로 향촌 도로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교통 부문은 즉시 비상 인력과 기계 장비를 투입해 산사태를 제거하고 도로 복원을 실현했습니다. 현재 현역 전반 도로가 통행이 가능합니다. 중앙기상대에 따르면 16일 밤부터 17일까지 강우 강도를 감안해 사천 분지에서 화북, 황하 회화 지역 등 여러 곳에 큰 비에서 폭우, 일부 지역은 대폭우가 예상됩니다. 올해 첫 대범위 강우 과정에 대비해서 국가홍수 감문 방지 총지휘부는 16일 12시에 호북, 중경에 대해서 홍수 방지 4급 비상 대응을 가동하고 광동과 귀주는 홍수 방지 4급 비상 대응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강우 대응 사업에 총력을 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마더 중추가 5월 16일 마지막 가문과 유압 개폐기를 연결하면서 병력 운하 세대 항행 중추의 금속 구조물 설치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는 총 길이가 134.2km에 달하는 서부 6회 신통로 기간 공사인 병력 운하 항행 중추 본체 공사를 전면 마무리했음을 뜻합니다.
1: 주택도시농촌건설부에 따르면 지구급 이상 도시와 현급시가 올해 주택, 지역사회, 거리, 도시구역 등 4개 차원의 도시점검 진단 작업을 전면 개시합니다. 한편 도시점검 진단과 도시갱신을 일괄 추진하고 현지 실정에 따라 전문 진단을 진행하며 먼저 진단하고 후에 갱신하며 진단이 없이는 갱신하지 않는 위험을 관철할 것입니다.
0: 이번 주말에 열린 중국과학원 제22회 공공과학의 날 행사에서 중국과학원이 산하의 100여 개 연구기관을 대중에 개방했습니다. 대형 과학장치와 연구실 방문, 과학 강연 등 과학 행사 350차를 통해 대중들은 첨단 과학기술의 매력을 직관적으로 느끼고 과학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1: 5월 16일 두 번째 국산 대형 크루즈선인 애달 화성호가 10일간의 시험 항행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시험 항행 과정에서 애달 화성호는

0: 시스템 신뢰도 등을 검사하고 항속 등 핵심 지표를 동시에 검증합니다. 현재 애달 화성호의 건조 진척은 97.8%에 달하며 계획대로 2026년 말까지 인도 작업을 끝낼 예정입니다.
1: 최근 발표한 2026년 지적재산권 강국 건설 추진계획은 지적재산권 제도를 보완하고 보호사업을 강화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효율을 제고하는 7가지 주요 과제를 명확히 하고 데이터 지적재산권 시범사업을 심화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센터와 신속권익보호센터의 고표준 건설을 제기했습니다.
0: 이란 이슬람회의 국가안전외교정책위원회 주석이 16일 전언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이 항로교통관리기제를 전문 제정하고 최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련 기제는 이란과 협력하는 상선과 관련 측에만 개방하며 미국의 자유계획 참여자에 대해서는 계속해 폐쇄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란 언론이 16일 전언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와 관련해 유럽이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과 접촉하고 조례를 진행했습니다. 관련 해역 통항 문제에서 현재 이란은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략탈당할 위험 부담 있는 석유는 다시금 이란의 통제하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란 증권거래기구 관련 책임자가 16일 전해대에 따르면 이미 끝난 조정 사업에 따라서 필요한 허가를 받은 후 19일부터 이란 주식시장과 각종 주식투자기금 파생상품 거래를 재개할 것입니다.
1: 아프리카 질병예방통제센터가 16일 지역조정회를 열고 콩고, 우간다, 남수단, 세계보건기구, 아프리카의학협회 등 관련 인원과 함께 3라운드 에볼라 전염병 상황 예방 통제와 관련해 토론과 배치를 진행했습니다. 회는 국경 관측과 조기 경보 관리, 감염 예방과 통제, 환자 관리, 밀접 접촉자 관리, 후원 보장과 자원 조동 등을 포함한 우선 대응 사항에 대해 중점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저녁에 열린 소식 발표회에서 아프리카 질병통제센터가 에볼라 전염병 확산 상황을 통보했습니다. 5월 15일까지 콩고와 우간다 두 나라에서 의심 병례가 나타났습니다. 콩고에서 보고한 감염 병례는 336건, 그중 사망자가 87명이며 주로 이투리주에 집중되었습니다. 우간다의 경우 15일 류입성 병례가 나타났습니다. 콩고에서 온 한 남성이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질환으로 사망한 후 분디부조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현재 콩고의 전염병 사태 위험 부담 등급은 아주 높음이며 동아프리카 지역의 전염병 위험 부담 등급은 높은 수준입니다. 본 라운드 에볼라 전염병 사태는 분디부조형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발한 것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에볼라 출혈열을 유발할 수 있으며 주로 환자 또는 감염된 동물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을 통해 감염됩니다. 림상 징후는 주로 발열과 출혈, 다중장기 손상이며 사망률은 50%에서 90%입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이었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오늘은 중동부 유럽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로봇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보도 회사 로봇, 지정 경로에 따라서 지면 청소를 하고 있는 지원 회사 로봇, 관객과 소통하는 우수 과학 기술 회사의 휴머노이드 로봇 등이 전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볼스카 수도 와르샤와에서 열린 국제산업 자동화와 로봇 전시회에서 중국 업체가 선보인 여러 로봇 제품이 각광을 받으면서 전시관의 초점 화제 중 하나로 거듭났습니다. 3일간 열린 이번 전시회는 14일 폐막했습니다. 물류 운송, 공업 용접에서 상업 서비스까지 본기 전시회에서 존재감을 크게 과시한 중국 로봇 브랜드를 둘러싸고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중동부 유럽 기업들이 중국 로봇 제품을 현지 시장에 도입했습니다. 물류와 자동화 설비 사업에 종사하는 볼스카 포시티브 기기 회사의 제품 매니저 미하우 즈드라다에 따르면 현재 회사에서 구매한 물류 운송 로봇은 기본상 모두 중국에서 들여온 것입니다. 구매량이 2개로 500대를 웃도는 중국 제품은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모두 우세가 있습니다. 다양한 중국 로봇 제품을 선택한 볼스카 엘트론 회사의 부스에서 여러 공업 기계 파리 용접, 레이저 마킹, 안전 테스트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지역 판매 매니저인 야체크 스우 사렉에 따르면 회사가 구매한 공업 로봇은 모두 파워앱의 소주 로봇 시스템 유한 회사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현재 유럽 시장에 투입한 이러한 제품들은 현지 고객들의 피드백도 매우 좋습니다. 스우 사렉 매니저는 이번 전시회에서 많은 참가상들이 중국 로봇 제품을 구매했다며 이는 중국 로봇 제품이 가격과 품질 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볼스카 상업기술회사 전시구에 청소 로봇과 음식 배달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회사의 프로젝트 매니저인 피터 코지너스키는 회사는 오랫동안 재래식 청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로봇 기술의 빠른 발전과 함께 지난해 상용기술회사를 설립했고 전 세계적으로 공급업체를 선별했는데 최종 중국 기업과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중국의 지원 로봇, 출항지능, 람사 과학기술 등 브랜드 제품을 도입했습니다. 코지너츠키 매니저는 중국 기업은 유럽 고객들의 피드백에 따라서 로봇에 대해서 맞춤형 개신을 진행함으로써 현지 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중국 로봇 산업은 현재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회사는 더 많은 중국 로봇 기업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 참가한 업체들은 세계 각곳에 왔습니다. 중국 로봇 제품은 현재 중동부 유럽 시장에 갈수록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체코의 본사를 둔 중동부 유럽 공업 자동화 기업인 ITS-AIM은 장기간 공업 자동화와 하네스 가공 장비 무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유럽 시장에 관련 장비와 자동화 해결 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TS-AIM의 공동 설립자인 히몬 코후트는 회사는 아시아와 유럽 무역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중국은 하네스 자동화 설비 영역에서 뚜렷한 제조와 원가 우세를 가지고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코우트는 망설임 없이 중국 기업은 최고의 협력 파트너라고 비유했습니다. 독일 베프 자동화 유한 회사의 볼스카 지역 판매 매니저 달류슈 블레픽은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로봇 제조 업체들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최근 독일의 하노버 공업 박람회에서도 중국 로봇 회사가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레빅 매니저는 산업사슬의 지속적인 완비화와 기술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그리고 원가 우세를 가열층 각인하면서 중국의 공업과 로봇 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동부 유럽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로봇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장희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0: 지야가 놀군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예배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성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강우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중미 정상회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주석 시간에는 파리에서 열린 일본 침략군 중국 침략 역사 영상 전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일대일로를 협력의 길, 건강의 길, 부흥의 길, 성장의 길로 만들어 나아가자. 2020년 6월 18일 이 글은 습근평이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화상회의에서 발표한 서면 축사의 요지입니다. 이번에 갑자기 들이닥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는 여러 나라 인민의 생명 안전과 신체 건강을 크게 위협하였고 세계 경제에 크나큰 충격을 주었으며 일부 국가, 특히 개발 도상국의 경제 및 사회에 심각한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각국은 자국의 실정에 입각하여 강력한 방역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방역 사업에 주력하는 한편 경기 회복과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민지상주의와 생명지상주의 원칙을 견지하여 전 세계가 하루빨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이겨내고 경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각국의 운명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인류는 동주 공제의 운명 공동체라는 것.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과 경기 회복에서 모두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를 견지하여야 한다는 것.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고 장원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상호 연결 및 소통을 촉진하고 개방과 포용을 견지하여야 한다는 것. 일대일로 공동건설 관련 국제협력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시종일관 평화적 발전과 호혜 상생을 견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협력 동반자들과 함께 일대일로를 연대하여 도전에 대응하는 협력의 길, 인민의 건강 안전을 수호하는 건강의 길, 경제 및 사회의 회복을 촉진하는 부흥의 길, 발전 잠재력을 방출하는 성장의 길로 만들고자 합니다.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질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인류 운명 공동체를 함께 구축해 나아갑시다.

0: 보다 끈끈한 1대1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아가자. 2021년 4월 20일 이 글은 습근평이 바고 아시아 포럼 2021년 연대회의 개막식에서 화상으로 한 기조연설의 일부분입니다. 나는 1대1로는 어느 한 나라만의 길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손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탄탄대로라고 거듭 말하였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갖는 나라는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1대1로 공동 건설은 발전을 추구하고 상생을 숭상하며 희망을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각 측과 함께 공동협상, 공동건설, 공동향유의 원칙을 실천하며 개방, 녹색, 청렴의 리념을 고양하면서 계속 1대1로 공동건설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1대1로를 기준이 높고 민생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길로 건설하는 목표를 적극 실현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끈끈한 위생보건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아갈 것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이미 인도네시아, 브라질, 아랍연합주장국,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터키 등 1대1로 공동건설 동반자국들 사이에서 백신을 공동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염병의 예방통제, 공중위생, 전통의학 등 분야에서 각 측과의 협력을 넓혀가면서 각국 인민의 생명 안전과 신체 건강을 공동으로 보호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끈끈한 상호 연결 및 소통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아갈 것입니다. 중국은 각 측과 손잡고 기반 시설의 연결과 규칙 및 기준의 연결을 강화하고 무역 협력과 투자 협력 경로를 원활히하며 실크로드 전자산 거래를 적극 발전시켜 융합 발전의 밝은 미래를 함께 펼쳐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끈끈한 녹색 발전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아갈 것입니다. 녹색 기반 시설 건설, 녹색 에너지, 녹색 금융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1대1로 녹색 발전 국제연맹, 1대1로 녹색 투자 원칙 등 다자 간 협력 플랫폼을 보완하여 녹색을 바탕색으로 하는 1대1로 공동 건설을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끈끈히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아갈 것입니다. 세계은행은 관련 보고서에서 2030년에 이르러 1대1로 공동건설을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760만 명이 극심한 빈곤에서 해탈되고 3,200만 명이 중등 정도의 빈곤에서 해탈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우리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정신으로 1대1로 공동건설에 참여하고자 하는 각 측과 함께 노력하여 1대1로를 빈곤 감축의 길, 성장의 길로 건설함으로써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하여 적극 기여할 것입니다.
1: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1: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미 정상회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4: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박석근 주석이 24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중미 양국 정상이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진행한 정상회담에 이어 가진 대면 회담입니다. 그리고 이번 국빈 방문은 미국 대통령이 9년 후 재차 중국을 국빈 방문한 것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양국과 세계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교환하고 건설적이고 전략적이며 안정적인 중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중미 관계의 새로운 위치로 정하고 중미 관계 발전을 잘 이끌어 변화와 혼란이 교차한 세계에 더 많은 안정성과 확실성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미 관계의 정판성인 정상 외교는 중미 관계에 대해 대체할 수 없는 전략적 선도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석근평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몸소 실천하고 최고 차원에서 량호한 교류를 유지하면서 중미 관계의 개선과 발전에 중요한 전략적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중미 관계가 기복을 겪으면서도 총체적 안정을 실현하도록 추진했습니다. 당면 100년 병국이 빨려지고 국제정세의 변화와 혼란이 겹치고 있습니다. 중미 양국은 스키 2D대스 함정을 뛰어넘어 대국관계의 새로운 범례를 개척하고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며 세계에 더 많은 안정성을 주입할 수 있을지 이는 역사적 물음이자 세계의 물음이며 인민의 물음입니다. 또한 대국 지도자가 반드시 공동 작성해야 할 시대적 답안입니다.

중미 관계 새로운 위치로 삼고 향후 3년 내지 더 오랜 기간에 중미 관계의 전략적 인도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건설과 전략, 안정의 핵심 요에 대해 스푼평 주석은 네 가지 차원에서 협력 위주의 적극적 안정, 경쟁 유도의 량성 안정, 이견 통제가 가능한 상시적 안정, 평화가 가능한 지속적 안정을 깊이 있게 설명했습니다. 중미 교류 경험과 교훈에 대한 깊은 파악을 구현하고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상생의 일관된 원칙을 관통한 중미 관계의 새로운 위치 확정은 안정과 건강, 지속 가능의 중미 관계 발전을 추진하는 데 유소하며 중대하고 심원한 일을 갖습니다. 건설적이고 전략적이며 안정적인 중미 관계는 구호가 아니라 서로 마주하고 나아가는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회담 전날 양국 경제무역팀은 총체적으로 균형적이고 적극적인 성과를 달성해 양국 인민과 세계에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줬습니다. 중미 간의 공동리익은 이견상이보다 크고 서로에 있어 중미 각자의 성공은 바로 기회며 세계에 있어 중미 관계의 안정은 바로 호재인 것입니다. 역사가 증명하다시피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본질은 호혜 상생입니다. 이견 상의와 마찰의 직면에 평등하게 협상하는 것은 유일하고 정확한 선택입니다. 상방은 적수가 아닌 동반자가 되어 서로 성취하고 함께 번영해야 합니다. 양국 정상이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관찰하고 당면 어렵게 이룩한 양호한 추세를 공동 수호하며 정치 외교와 양군의 소통 경로를 한층 더 잘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 무역과 보건 건강, 농업, 관광, 인문, 집법 등 영역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평등과 존중, 호혜적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협력 목록을 확대하고 문제 목록을 줄이며 더 많은 적극적 진전을 쟁취한다면 중미 관계는 끊임없이 새로운 협력 공간을 열고 양국 인민과 세계 인민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리익 중 핵심이며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반 중의 기반입니다. 회담에서 스푼평 주석은 대만 문제가 중미 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이의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만 문제를 잘 처리하면 양국 관계는 총체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지만 잘 처리하지 못하면 양국은 심지어 충돌할 것이고 전체 중미 관계를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이른바 대만 독립과 대만 해협의 평화는 물과 불입니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중미 쌍방의 가장 큰 공약수입니다. 미국은 반드시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세계 공동성명 그리고 대만 문제에 대한 역대 미국 정부의 언약을 엄수하며 이른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진정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이 응당 다해야 할 국제 임무자, 안정과 건강, 지속 가능한 중미 관계 발전에 필요한 전제입니다. 당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상무 관계인 중미 관계는 양국 17억 민중의 복지뿐만 아니라 세계 80억 민중의 리익에 관계됩니다. 중미 두 대국 관계는 국제 정세의 근본적 방향과 인류의 전도와 운명에 관계됩니다. 세계가 새로운 갈림길에 나선 상황에서 중미 양국은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며 생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담 기간 양국 수반은 중동 정

당시에 우크라이나 위기, 조선반도 등 국제와 지역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나누고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 지도자 비공식회의와 20개국 그룹 정상회의를 잘 치르기 위해 상호 지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미 당국은 대국의 흉금과 책임을 갖고 대국의 역할을 발휘하고 양국과 세계에 유리한 많은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대에 부합됩니다. 중미 당국은 반드시 세계 평화와 발전에 더 많은 확실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주입해야 합니다. 중미 관계의 전망은 밝은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적 기점에서 건설적이고 전략적이며 안정적인 중미 관계를 구축하는 데 착안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며 이견 상의를 타당하게 관리 통제하고 실무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호 신뢰를 부단히 쌓는다면 양국은 깊이고 정확한 공존의 길을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6년이 중미 관계가 앞날을 이어나가는 역사적이고 상징적 해가 되고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길 바랍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아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조작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파리에서 열린 일본 침략군 중국 침략 역사 영상 전시회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3: 프랑스 파리 드골 광장 부근의 별빛 클럽 영화관에서 일본 침략군 중국 침략

오랫동안 일본 침략군의 중국 침략 전쟁 사료 수집과 전파에 힘써왔습니다. 지난 2025년 8월 마커스는 그의 외할아버지인 로저 피에르 로렌스가 생전에 소장하고 있던 역사 사진 618장을 상해 송호 항전 기념관에 무상으로 기증했습니다. 관련 사진은 중국을 침략하는 기간 일본 침략군이 저지른 죄행과 민중의 고난을 기록했습니다. 이 진귀한 사료를 둘러싸고 세 사람은 세계의 메아리 협회를 공동 설립하고 중국 항전 역사의 국제 전파와 학술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상영 행사에서 마커스는 유럽 사회는 뉘른베르크 재판을 기억하고 나치의 만행을 잘 알고 있지만 제2차 세계대전 동방주전장의 역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역사 교과서는 도쿄 재판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항전 승리를 위해 중화민족이 엄청 큰 희생을 치렀다며 마커스는 외할아버지의 렌즈가 관련 역사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돕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상영 현장에서 방영한 10분 분량의 단편 영화는 일본 침략군이 중국을 침략한 관건적 역사 사실을 회고하고 군국주의 사상의 근원, 남경대학살, 세균전 등 역사적 진상을 거론했습니다. 한편 전후 일본이 의도적으로 침략 역사를 희석시킨 현황을 보도했습니다. 백사글은 유럽에서 일본 군국주의를 거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역사가 제대로 전파되지 못하면 충돌이 끊임없이 재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90년대 일본 미쓰비시 그룹에서 전자 엔지니어로 일한 현장 관객 크리스티안 빌라드 아지옹은 일본 사회에 존재하는 역사적 인식 편차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일찍이 일본 서점에서 영어 역사책을 구입한 크리스티안은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대외 침략에 관한 부분이 뚜렷하게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크리스티안이 일본 동료들에게 관련 의혹을 물어보려 하자 상대방은 분명히 회피했습니다. 크리스티안은 관련 문제가 일본에서 일종의 집단적 금기가 된 것 같다며 이런 역사적 기억 공백은 관련 간극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활동 자원봉사자 백원 씨는 고급 중학교 제2차 세계대전 역사 수업에서 가족 경력과 결비에 관련 수업 보고를 한 적이 있다며 많은 학우들이 중국과 기타 아시아 국가에 대한 일본 침략군의 역사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음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백원 씨는 이러한 상영 행사는 유럽 주민이 역사의 진상을 료해하는 데 유조하다며 이 역사를 료해하지 않으면 일본과 주변국의 긴장관계 근원을 해리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상영 행사가 끝난 후 마커스 등은 또 역사 기억과 당대 전파 화제를 둘러싸고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세계 메아리 협회는 앞으로 유럽과 미국 여러 지역에서 역사 상영, 특강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커스는 이 모든 것은 결코 증오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복원하고 사실을 정시하며 역사적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소식 시간이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 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은이었습니다.

잘수록 좋은 것이 아니며 뇌가 진정으로 회복되는 시간은 딱 4시간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경대학 제1병원 신경내과 주임이사 손영관은 장기간 의도적으로 너무 오래 자면 오히려 뇌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인은 정상적으로 7시간에서 9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며 가끔 밤을 새운 후 10시간 동안 자면 일시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면 생체 시계가 몰라내주고 신경 전달 물질 장애가 발생하며 뇌 혈액 공급과 산소 공급이 느려져 많이 자도 상태가 좋지 않은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장기적인 밤샘 플러스 주말 몰아자기를 하는데 이는 오히려 전두엽 손상을 가중시킵니다. 손영아는 뇌 회복의 핵심은 고품질의 규칙적인 수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8시간 동안 충분히 자는데도 여전히 피곤하다면 문제는 주로 심층 수면에 부족했습니다. 그는 저녁 11시 전에 잠들고 저녁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의 황금 회복기를 지킬 것을 권장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왜 저녁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꼭 자야 하는가? 이사는 이렇게 하면 혈관 건강을 보호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며 면역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째, 멜라토닌 분비가 최고조에 달하여 혈관 건강을 보호합니다. 멜라토닌 분비는 빛의 영향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밤 10시경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새벽 2시에서 4시에 정점에 도달한 후 점차 감소합니다. 밤 11시 전에 잠들면 마침 분비가 절정에 달해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을 보호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성장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분비되어 노화를 지연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신체의 회복 대사로서 주로 심층 수면 중에 분비됩니다. 잠든 후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첫 번째 심층 수면에 들어가며 새벽의 심층 수면이 가장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밤 11시쯤 잠들면 성장 호르몬 분비에 정점을 잘 포착하여 신체 노화를 지연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뇌는 대사로폐물을 효과적으로 청소하고 신경세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재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학습 시간이 이어서 세상 사는 이야기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코너에는 송호석 씨의 글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응어리를 보내드리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에서는 백락 상마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감 플러스 코너에서는 리벨 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글을 공유하고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유명한 음악 교육가 남희철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너와 나의 봄이란 노래를 띄워드리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네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부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중대한 개혁 조치들은 전 국면에 영향 줄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총적 업무 기조를 견제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면서도 착실하고 신중하게 추진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선립 후파의 원칙에 중시를 돌려 전략적으로 과감하게 진취하고 전술적으로 온당하게 추진하며 개혁의 절추를 잘 파악하고 개혁의 위험을 통제해야 합니다. 일부 개혁은 복잡한 리익관계를 건드리기 때문에 진취의식, 기회의식,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적합하지 않은 리익구조를 과감하게 타파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방법과 책략을 강구하여 개혁 과정에 부딪히는 모순과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군대와 지방 간의 연동을 견지해야 합니다.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개혁이 심층적으로 추진될수록 더 많은 난관에 봉착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군대와 지방 각 측은 응분의 책임을 다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개혁의 애로사항과 난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각 관련 부문과 단위는 대국관념을 강화하고 전반적 리익, 총체적 리익, 장관 리익을 도모하여 국가가 전반을 위해 복무하고 요소가 체계에 복종하도록 해야 합니다. 군대와 지방 간의 협상과 연결을 강화해야 하는 바 주요 책임 단위는 능동적으로 일을 성취하고 참여 단위는 적극 협력하여 직책 분담에 따라 재반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각 방면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동원하고 발휘시키는 데 중시를 돌리고 의견과 건의를 널리 수렴하여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개혁을 심화하는 지혜와 힘을 최대한 결집시켜야 합니다. 계속하여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종합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관근은 당에 있고 사람에게 있으며 종림을 떠올릴 수 있는 자질 높은 간부 대우를 건설하는 데 있습니다.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에서 동거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에서는 전반적 국면과 전략에 착안하여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향상시킬 데 대하여 중대한 포치를 내리고 상시와 교육, 특히 기본 교육 기제를 완비하고 조문 훈련과 실천 단련을 강화하여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참답게 학습하고 깊이 터득하며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의 결책과 포치를

0: 도련이 관찰 실시함으로써 간부 대우의 능력 건설에서 새로운 진전과 새로운 돌파를 이룩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전반적 국면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능력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의 기초입니다. 우리 당은 시종 간부의 능력 향상을 중시하고 강화해 왔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형 정석에는 간부 능력 건설을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국정을 운영하는 사업의 두드러진 위치에 두고 틀어주었으며 무엇 때문에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고 어떤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어떻게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일련의 중요한 논술을 제기하여 간부 능력 건설에서의 방향성과 근본성을 띈 중대한 문제를 깊이 있게 처명하고 지도 간부의 학습 여부와 능력의 요물은 자기만의 일이 아닌 당과 국가의 사업 발전에 관계되는 대사임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빠르게 진행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관건적인 시기에 접어든 현재에 간부 대우의 능력 향상을 잘 틀어주는 것은 과거의 어느 시기보다도 더욱 중요하고 절박해졌습니다. 우리 당이 신시대의 위대한 성과를 이룩함에 있어서의 관건입니다. 신시대에 들어서면서 현대화 발전의 흐름에 순응하여 습금형 정석에는 전당적인 대학습을 조직할 것을 호소하면서 전당 동지들은 모두 자신의 능력을 힘써 향상시키고 한시도 늦추지 말고 꾸준히 향상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습금형 정석이 간곡한 가르침과 깊은 기대는 당원과 간부들이 내실을 튼튼히 다지고 재능을 키우도록 크게 고무했습니다. 신시대에 들어선 이후 지속적인 리론 무장과 엄격한 실천 단련을 통해 각급 간부들은 리상과 신념이 더 확고해지고 능력과 자질이 더욱 향상되었으며 간부 대원은 새로운 활력과 새로운 기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광범한 간부들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재반 분야와 경제 건설, 과학기술 혁신, 빈곤 퇴치, 난관 돌파, 향촌진흥, 전염병 예방 통제, 홍수 방지 및 재해 구조 등 중대한 사업에서 앞장서서 과감하게 총임을 떠매고 대담하게 사과하고 과감하게 실천하며 당과 국가의 사업이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함으로써 대오 차원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튼튼한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당의 중심 과업을 실현함에 있어서의 절박한 수요입니다. 20차 당대회는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중심 과업을 확립하여 전 당과 전국인민은 꿈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로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전망해보면 우리가 대처해야 할 위험과 도전, 해결해야 할 모순과 문제, 극복해야 할 어려움과 장애는 과거에 비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복잡해질 것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더 큰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연약한 어깨로는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없듯이 지식이 부족하고 시야가 높지 못하고 능력이 강하지 못하면 점차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지도하는 막중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인생은 지금부터.

0: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1: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송호석 씨의 글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응어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몇십 년 전 내가 서점에서 책을 훔쳤던 그 추잡한 일은 지금까지도 내 마음속에 깊은 응어리로 남아있다. 1956년 내가 왕청 제2중학교에 다닐 때 일이었다. 학교에서 멀지 않은 시내 중심에는 서점 하나가 있었다. 그 서점의 책들은 마치 자석처럼 내 발길을 끌어당겼다. 하코 하숙집으로 돌아갈 때면 나는 자주 서점에 들렸다. 진될 때에 많은 책들은 나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그 중에서 정복되지 않은 사람들, 박팔량 시선집 등 문학책들은 더욱 나를 유혹했다. 나는 책 표지부터 책갈피 그리고 책 뒤편의 가격까지 훑어본 다음 아쉬운 대로 다시 진열대 위에 책들을 올려놓고 냈다. 그 책들이 아무리 보고 싶어도 나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그때 우리 집은 생활고로 어렵게 살아가는 형편이었다. 아버지는 일찍이 항미원조 전쟁터에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섬약한 몸으로 석현 열군속 피복 공장에서 버는 박봉으로 나와 동생을 키우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다. 우리 집 형편에서는 절대로 돈을 주고 책을 사서 볼 처지가 아니었다. 나는 밤마다 책을 들었다가 진열대에 올려놓고는 아쉬운 발걸음을 돌리기를 반복했다. 그것은 중학교 1학년 후학기의 어느 토요일이었다. 그날도 나는 하코 서점에 들렸다. 조야와 수라라는 새 책이 내 눈길을 끌었다. 나는 책을 들고 책갈피를 훑어보다가 조야가 파시오 독일군이 만들어놓은 교수대 앞에서도 조금의 두려움 없이 군중을 향해 파시오 독일놈들과 싸우라고 호소하는 마지막 장면을 읽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나는 정말 그 책을 집에 가져가서 읽고 싶었다. 그때 내 앞에 떡이나 고기국이 있다고 해도 나는 단연코 책을 선택했을 것이다. 어떻게 할까? 책을 사자니 돈이 없고 훔치자니 양심의 가책이 되고 욕망과 양심의 갈림길에서 나오는 오락가락하며 심한 갈등에 빠졌다. 결국 책을 보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나의 양심을 눌러버렸다. 나는 책을 보는 척하며 슬그머니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나를 주시하지 않았다. 나는 상반신을 진열대에 밀착시키며 책을 우돗 밑으로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 넣었다. 다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이상한 시선은 나는 슬금슬금 출입문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갔다. 책 진열대에서 출입문까지는 불과 몇 미터밖에 되지 않을 거리였지만 내게 그것은 천리 낭떠러지 가장자리를 걸어가듯이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나는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후들거리는 두 다리로 힘겹게 걸어나갔다. 등 뒤에서 누군가 뛰어나오면서 이놈아 하고 내 목덜미를 성큼 움켜잡을 것만 같았다. 서점을 빠져놓은 나는 길게 한숨을 몰아쉬고 몇 걸음 가다가 내 꼴 보라 하고 정신없이 냅다 뛰었다. 이튿날 아침 내가 기숙하고 있던 친척집 할머니가 나를 보며 어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온밤 앓는 소리를 하고 헛소리를 하더구나 하고 근심 어린 소리로 말했다. 한번 도둑질이 무사히 지나가자 나는 담이 점점 커져 두 번, 세 번 욕심나는 책들을 훔쳤다. 그 무렵 나 같은 학생들 사이에는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라는 기풍이 막연했었다. 나도 책 도둑은 돈이나 물건을 훔치는 것보다 배우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고상한 도둑질이라고 생각하며 책 도둑질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다. 같은 반 동창이 책을 훔친 일이 담임에게 발각되면서 나도 련두되어서 걸리고 말았다. 나는 선생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 책 도둑으로 몰릴 생각을 하니 정말 밤잠을 편히 잘 수 없었다. 그러나 선생님은 끝내 이 일을 공개하지 않으셨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공부도 하고 겪는 일도 많아지면서 세상 물정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중학생 시절 책을 훔치던 일을 여러 번 되돌아보게 되었다.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라는 말은 로신의 단편 소설 공을기에서 공을기가 한 말이다. 공을기는 술집의 주객들이 그를 놀리며 하시집 책을 도둑질했다고 하자 책을 훔치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다. 그저 빌리는 것이다. 선배 일이니 어찌 도둑질이라고 하겠는가 라고 말한다. 로시는 소설에서 고루하고 부패한 공을기 같은 옛 지식인을 신랄하게 풍자했다.
그러나 공을기에 책을 훔치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다라는 그 말만은 가난하고 못 살았던 그 시절 책을 보고 싶어도 책을 사지 못하는 나 같은 학생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스스로를 용서하는 정신적 방패가 되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책을 사랑하고 지식을 숭상하는 일과 책을 훔치는 일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일이다. 책도 작가의 심근한 노력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결과물이다. 책을 훔치는 짓은 작가의 노동 가치를 무시하고 서점의 자본을 침해하는 행위다. 책 읽기를 좋아하고 지식을 숭상한다고 해서 책 도둑질에 면죄부가 주어질 수 없으며 가난이 책 도둑질에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정년 퇴직 후 나는 볼일이 있어 왕청에 갔다가 일부러 시간을 내어 옛날 그 서점 자리를 찾아가 보았다. 그때 나는 그 서점에서 책 한 묶음을 사들이고 나오리라고 마음먹고 있었다. 하지만 그 서점 자리는 온데간데없고 그 자리엔 번안 상가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몇십 년 전 이를 떠올리면서 내 마음속 남아있는 은거리인 어린 시절의 부끄러운 그 행동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참회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의 한 중간에서를 띄워드립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 강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문화의 장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백락상마, 부월어, 샹마입니다. 만백, 즐거울락, 서로상, 말, 마로 구성된 백락상마, 부월어, 샹마는 백락이 말의 관상을 보다라는 뜻으로 인재를 잘 고름을 비유한 말입니다. 춘추시대 상마가 손양은 명마를 가려내는 안목이 가히 신의 경지에 이르는데 사람들은 그를 백락이라고 불렀습니다. 무릇 그가 마음에 들어하는 말은 모두 하나같이 최상급 준마였습니다. 한 번은 초나라 왕이 백락에게 천리마를 구해오라고 하자 초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천하의 천리마는 손에 꼽힐 만큼 극히 드뭅니다. 주군께서 인내하고 기다려 주신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천리마를 구해오겠습니다. 천리마를 구하기 위해서 길을 떠난 백락은 명마의 고장인 연나라와 조나라를 돌면서 샅샅이 찾아보도 마음에 드는 천리마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낙심하고 돌아오는 길에 백락은 무거운 소금 수레를 힘겹게 끌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는 말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말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백락이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니 그 말은 삐쩍 말라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고 꼬리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측은한 마음이 들어 말을 쓰다듬자 말이 갑자기 앞발을 높이 들고 구슬프게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하늘에 크게 울리며 멀리 퍼져나갔고 그 울음소리를 들은 백락은 대뜸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천리마임을 알아보았습니다. 백락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용맹한 장군을 태우고 전하를 높여도 시원치 않을 천리마가 이곳에서 소금술이나 끌고 있다니 참으로 안타깝도다. 이 말을 내게 밝게나. 전부는 속으로 백락을 보는 눈이 없는 멍청이라고 비웃으며 망설임 없이 말을 팔았습니다. 백락은 한달음에 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말의 목을 쓰다듬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천리마야, 내가 너에게 용감한 주임을 찾아주리라. 천리마도 백락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앞발을 높이 들더니 울음소리로 화답했습니다. 말 울음소리를 들은 조왕이 황급히 궁 밖으로 나왔습니다. 백락은 말등을 톡톡 치면서 말했습니다. 주상전하, 그토록 기다리셨던 천리마를 구해왔습니다. 구경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나 조왕의 눈에는 비쩍 말라 볼품없는 늙은 말 한 마리가 서 있을 뿐 천리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왕이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지금 과인을 농락하는 것이오. 어찌 이런 말을 내 앞에 가지다 놓고 천리마라고 하는 것이오. 주상전하, 이 말은 한동안 소금수리를 끌었던지라 몹시 지체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여물을 주면 보름이면 회복될 것입니다. 천리마임이 확실합니다. 조왕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한번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조왕은 마부를 지켜 질 좋은 사료와 가상 좋은 마구간을 내주어 보살피게 했습니다. 과연 며칠이 지나니 말은 몰라보게 건장해졌습니다. 일본 조왕이 곧바로 말에 올라 채찍을 휘두르자 말은 순식간에 백여리를 달렸습니다. 훗날 조왕은 그 천리마를 타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며 수많은 공적을 쌓아 이름을 떨쳤습니다. 백락상마 보얼러샹 말하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백락이 말의 관상을 보다라는 뜻으로 오늘날에는 인재를 잘 고름을 비유한 말입니다. 네, 이어서 공감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리별 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사람들은 회자 정리라는 말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만나면 헤어지는 것이 당연한 리치라고 말을 하지만 사랑했던 사람에게 그렇게 쉽게 마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아했던 사람과 이별한 후에는 마음을 열지 못하는 지경이 되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위에서는 마음이 너무 어리다는 말을 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마음이 여려서 이별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이 여리다는 것은 남들보다 관계에 대한 감정 반응이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감정 반응이 강하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리벨에 대한 감정 반응이 너무 강하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리벨이 들어와서 아예 사람을 만나는 것마저 어렵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살펴볼 때 우선 변할 수 있는 부분과 변할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에게 주변 친구들이 이별에 대해서 뭘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해 그냥 마음 편하게 먹고 한 사람 바꿔봐 라고 충고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성격을 바꾸라는 이야기인데 사람의 기본적인 성격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됩니다. 네, 변하기 어려운 것을 바꾸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다 보면 더 지치고 좌절하게 됩니다. 네, 이때 중요한 것이 삶의 가치입니다. 현대인들이 행복을 느낌으로 설정해 놓습니다. 느낌이 행복해야 행복한 삶이라 여기는 공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낌으로 행복을 설정하면 오히려 행복과 멀어지기 쉽습니다. 우리 감정은 끝없이 변하고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느낌보다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즉, 리벨이 슬퍼도 사랑하는 이를 만나는 것이 내 삶의 소중한 가치고 그것이 곧 행복한 삶이라는 공식을 갖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기쁜 감정 이상으로 슬픈 감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닌 가치 행복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신기하게도 긍정적인 가치에 긍정적인 감정이 쫓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느낌이라는 것은 항상 긍정과 부정을 오고 가며 요동칩니다. 느낌이 인생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면 나의 삶과 관계도 요동치게 되고 그것이 두려워서 아예 관계 자체를 갖지 않은 회피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0: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명한 음악 교육가 남희철 선생님을 모시고 그의 창작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1: 음악 교육 분야에 종사하시면서 네, 조선족 음악 창작과 연구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셨던데 네, 어떤 계기로 조선족 음악 창작과 연구를 네, 중점으로 하시게 되었습니까?
2: 음악 창작이 하려고 이제 연구를 다른 한 분야인데요. 당시에는 이제 각 학교들마다 모태동산 선전대가 있었는데 내가 대원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습으로 먼저는 악기 공부를 했고 후에 보니까 아, 나보다 어린 학생들이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악기를 해서는 도저히 희망이 없겠다 해서 작곡을 시작했죠.

그때 마침 그 디환스가 쓴그 주조파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한권 얻어가지고 보면서 자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곡은 사실 일찍 시작한 편이에요. 75년도에 주주그라는 그 작품을 썼는데, 그게 입으로 전하면서, 이른바 그 불량 학생들 속에서는 흔하 불려진 그런 노래예요. 그렇게 보면 뭐 일찍 시작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77년도에 첫해 이제 이 시험 제도가 회고이 되면서 연변예술학교 작곡 전공에 시험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작곡 전공으로 정식 배웠지요. 연변예술학교에서 이제 궁전을 4년제인데 3년을 다니고 대학반에 또 올라와서 3년을 다니고 그러니까 작곡 전공을 6년 한 거예요. 그래서 뭐그 동안에도 작품을 쓰고 뭐 하여튼 노력을 했죠. 이른바 이제 2년 정도 노력했는데 학교를 마치면서 이제 상예음악원에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 전공을 바꿨습니다. 음악, 서양음악사와 음악미학이라는 그 학문으로 바꿨죠. 상예음악원의 음악학계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악학계에 들어가서 선쉔 교수, 한빙로 교수, 예춘즈 교수,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현영강 교수인데 이런 교수들이 있는 이런 그 계예요.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 창작은 뭐 그런 이유로서 시작을 했고 음악사는 또 이런 이유로서 시작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계획 개방이 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때가 들어서면 평범한 사람들을 노래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을 음악에 담고 평범한 사람들의 감정을 음악에 담는 그런 것이 이제 뭐 극세계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도 이제 조선률 음악이 끊이지 않고 계속 창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정관은 뭐가 다르냐? 어느 개인에 대한 숭배 또는 노래가 거의 없고, 당에 대한 가성, 노래. 이게 이제 주말에서 조선율 음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뭐 고향에 대한 음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고향도 보통의 고향이 아니다. 개방에 뭐 어떤 그걸 거기에 담아서 노래한 그런 고향. 정말 이게 이제 조선의 음악이죠.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고향의 봄과 같은 노래가 있을 수 있어요. 봄이 왔다고 제비도 이거는 순수하게 정말 평민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외국에 돈 벌러 나갔어요. 어떻게 하는지 돈

0: 차로 나왔어요. 그래서 멀리 멀리 타국에 떨어져서 두고 온 고향을 생각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혼수하게 이내 그 심정이죠. 그와 같은 그 생활 처지. 그러니까 이 시 세 번째 단계에 와서는 전에 볼 수 없었던 이런 그 백성들의
1: 네.
0: 삶을 노래한 그런 음악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끝곡으로 남희철 선생님이 작사 작곡한 노래 공룡의 노래를 보내드리며 오늘 라디오 이 세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정희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다음 프로도 계속해 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주미화입니다. 지난주 우리나라는 에너지 기반 시설, 교통 프로젝트, 생물 과학 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잇따라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컴퓨팅 전력, 련동 친환경 전력 프로젝트 가동부터 야크 복제 기술의 중대한 진전까지 하나하나의 돌파구가 중국 과학기술 혁신의 강력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대당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초의 대규모 컴퓨팅 전력 련동 친환경 전력 직공급 프로젝트인 중국 대당 종위 클라우드 기지 50만 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0: 우리나라의 동부데이터 소부처리 프로젝트가 사막의 풍력 태양광 발전에서 디지털 컴퓨팅 파워로의 직결 직통을 실현했음을 의미합니다. 또 국가 14차 5개년 계획 주요 에너지 프로젝트인 절강 송양 양수 발전소에 깊이 600m 이상의 수직갱 두 곳이 전선 관통을 실현해 국내 양수 발전 분야 최신 수직갱 공사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해남 자유무역항 최초의 활용리로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인 화능 창강 원자력 발전소 2기 프로젝트 3호기가 첫 번째 원자로 핵연료 장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해당 발전기가 최초로 핵연료 장전 시험에 들어가 개통연계 발전 전 핵심 절차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밖에도 2026년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제2진 복제야크는 최초로 10마리 대량 수정에 성공하고 모두 자연분만을 실현했습니다. 새 기술은 1에서 10으로의 소규모 적용 실천 검증을 무난히 통과해 다음 단계인 양산과 보급이 가능한 산업화 목표 실현의 해결책을 제공했습니다. 끊임없는 돌파구 마련은 모두 중국 과학기술 발전에 강력한 동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모든 이들의 혁신과 로고에 찬사를 보내며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35편 디지털 경제를 서둘러 발전시키고 디지털 경제와 실물 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하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열대의 해변도시 해구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묘구촌의 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문화 순례 코너에서는 24절기 중 소만과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에서는 제35편 디지털 경제를 서둘러 발전시키고 디지털 경제와 실물 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스금평 청석이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디지털 경제를 서둘러 발전시키고 디지털 경제와 실물 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차세대 정보기술과 제반산업이 결부되면서 형성된 디지털화 생산력과 디지털 경제는 현대화된 경제체계 발전에 중요한 방향으로 됐습니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등 차세대 디지털 기술은 가장 활약적인 혁신, 가장 광범위한 응용, 가장 강한 견인력을 구비한 현시대 과학기술 분야로서 산업 발전, 일상생활, 사회 관리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데이터 요소는 노동력, 자본, 토지, 기술, 관리 등을 제외한 가장 선진적이고 가장 활약적인 신생산 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생산 주체와 생산 대상, 생산 수단, 생산 방식 등 면에서 실물 경제에 심각한 변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디지털화로의 전환은 이미 글로벌 경제 발전의 대세가 됐습니다. 세계의 여러 주요 국가들은 저마다 디지털화를 선차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방향으로 내세우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표준, 규칙, 데이터를 둘러싼 국제 경쟁이 날따라 치열해지면서 국가의 향후 발전 잠재력과 국제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디지털 경제의 발전은 독특한 우세를 가지고 있으며 모처럼 소중한 역사적인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4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우리나라는 네티즌 규모가 10억 3,200만 명에 달하며 세계적으로 가장 완비된 산업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규모와 화물 수출 규모 등 주요 경제 지표들이 세계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자질도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대 규모의 시장은 대량의 소비자와 풍부한 응용 환경을 마련해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극히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산업은 발전이 신속하고 국제 경쟁력이 비교적 강하며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크고 성능이 선진적인 인터넷 기반 시설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튼튼한 품질적인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 고속 성장 단계에서 질 높은 성장 단계로 전환하면서 생겨난 산업 고도화, 소비 고도화는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막대한 수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차세대 과학기술과 산업 변혁이 가져다 주는 역사적인 기회를 포착해 디지털 경제를 서둘러 발전시키고 디지털 경제와 실물 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시키며 정보화로 신성장 동력을 육성시키고 신성장 동력으로 새로운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향후 발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우위를 형성할 수 있는 조건과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디지털화는 생산 및 서비스 체계의 지능화와 고도화를 효과적으로 견인하고 산업 사슬과 가치 사슬의 확장과 융합 발전을 촉진할 수 있으며 실물 경제 전환 및 고도화를 실현하는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우리나라의 실물 경제는 규모가 방대하고 부류가 구전하지만 공급 구조와 효율이 수요 승격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화를 통해 생산 제조, 소매와 판매 후 서비스 등을 전면적으로 최적화하고 고도화하며 국내외 시장 수요를 만족시키는 능력을 제고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지털 분야의 신기술, 신업태, 신모델을 서둘러 보급시키고 재반 분야에서 디지털화의 최적화와 고도화를 서둘러 추진시키며 디지털 경제와 실물 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을 실현하고 경제 발전에 새로운 엔진을 마련해주며 디지털화의 전환으로 실물 경제의 품질 변혁, 효율 변혁, 동력 변혁과 생산 방식의 변혁을 전반적으로 추진시켜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 기반에 대한 연구 개발 능력을 제고하고 디지털 분야의 관건 핵심 기술이 타국의 견제를 받는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 나가며 차세대 디지털 기술 산업의 분포를 강화해 미래 경쟁의 감재거주를 선점해야 합니다. 신흥 디지털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며 통신설비, 핵심 전자부품, 관건 소프트웨어 등 관련 산업의 발전 수준을 제고해야 합니다. 차세대 이동통신, 데이터센터 등 디지털 기반 시설을 서둘러 건설하고 데이터 처리 수준을 높이며 정보의 효율적인 연결과 개발 이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산업의 디지털화를 전면 추진하고 데이터의 동력을 부여해 산업 사슬 전반의 협동 전환을 추진하고 공업 관련 인터넷과 사물 인터넷을 서둘러 발전시키며 소비

0: 사업의 디지털화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농업 생산 경영과 관리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시장 규모와 인적 자원, 금융 체계의 우위를 발전시키고 시장 기재와 기업의 주체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디지털 기업의 발전 장성을 지원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해야 합니다. 데이터 기초 제도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데이터 재산권과 거래, 감독 관리 등 기재를 보완하며 플랫폼 경제의 규범적이고 건전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디지털 경제 국제 협력을 심화하고 데이터 유통, 디지털 화폐, 디지털 세금 등 국제 규칙의 제정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 디지털 정부의 건설을 협동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화로 민생 개선과 관리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디지털 안전 보장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전민의 디지털 소양을 제고해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양호한 발전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경제를 서둘러 발전시키고 디지털 경제와 실물 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하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1: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노래 아버지 고향길을 보내드립니다.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열대의 해변도시 해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남도의 북쪽, 경주해협의 남쪽에 위치한 아름다운 바닷가 도시 해구는 유구한 역사를 보유한 옛 도시이자 아름다운 열대 풍광과 해변 도시의 특징을 보유한 관광 도시입니다. 유구하면서도 현대적인 모습을 지닌 해구는 아름다운 경치와 좋은 기후, 흘러간 어제, 번영하는 오늘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끕니다. 해남성의 동북부에 위치한 해구는 하천이 바다에 흘러드는 입구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이름이 해구이며 또 야자수가 많이 자란다고 해서 야성이라고도 불립니다. 경주 해협과 이어지고 뢰주 반도를 바라보는 해구는 열대의 바닷가 경치를 보유한 현대화 도시입니다. 현대화 도시 해구가 역사문화 도시에 선정된 것은 경산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1994년 역사문화 도시에 선정된 경산시는 2002년에 해구시에 편입되어 해구의 한계 구가 되었고 그로부터 해구가 경산의 역사문화 도시 칭호와 역사문화 명맥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심의 독특한 해양문화와 화산문화, 지역문화를 보여주는 남양의 건축 풍격을 유지하는 다섯 갈래 역사 거리가 보존된 해구는 자체로도 역사문화 도시의 명칭에 손색이 없습니다. 소동파는 불행했지만 해남도인은 행운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북송 문호인 소동파가 이곳에 류배되어 사회와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해남도의 발전을 위해 기여했음을 말합니다. 소동파 외에도 당나라와 송나라 후 리덕유와 리강, 조정 등 많은 대신과 선비들이 중원에서 멀리 떨어진 해남도로 류배되었습니다. 그들은 머나먼 남쪽 류배지에 중원 문화를 전파해 해변 도시의 문화와 교육을 성행하게 했고 그로부터 이곳에서는 많은 유명한 인물들이 나서 역사와 문화의 고장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해남에서 출생한 시와 서예, 그림 세 가지에 능한 도교 금단파 남종의 창시인 백옥섬과 해남의 쌍벽을 이루는 명나라 사상가이자 정치가인 구준, 명나라 청렴한 관리의 대표인 해서 등은 중국 역사에 눈부신 한 페이지를 남겼습니다. 명인들이 업적을 쌓고 후세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기리면서 해남에는 경대각과 경대서원, 복지헌, 부성고루, 오공사, 구준의 무덤, 해서의 무덤, 수용 고포대 등 많은 명승고적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경주구에 위치한 오공사는 제사를 주제로 하는 해남의 유명한 정원입니다. 오공사는 당나라와 송나라 때 해남에 류배된 리덕유와 리강, 리광, 조정, 호전 등 다섯 명의 관리를 위해 지은 사당입니다.

0: 청나라 때 건물이 보존되고 1년 사시절 꽃향기가 끊이지 않는 오공사는 경원과 소공사, 오공사, 학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오공사가 가장 유명해 전반 정원을 오공사라 부릅니다. 해서의 무덤은 장중하면서도 예스러움을 자랑합니다. 정문에 들어서면 월동정기라는 붉은색의 네 글자가 새겨진 예스러운 속조 패방이 우뚝 솟아있습니다. 100m 길이의 통로에는 하얀 돌을 깔고 통로의 양쪽에는 돌로 조각한 양과 말, 사자 등이 줄지어 있습니다. 하얀 바위로 쌓은 3m 높이와 3m 지름의 둥근 무덤은 하단이 모나게 조성되어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고 인정한 고대 중국인들의 리념을 보여줍니다. 무덤의 앞에는 3m 높이의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비석에는 해서의 무덤임을 알리는 글자가 새겨진 외에 상서로운 구름과 룡, 봉황도 새겨져 있습니다. 묘실의 뒤에는 또 렴헌과 청풍각 등 건물도 남아있습니다. 규성루라고도 하는 경대서원은 옛날 해남 최고의 명문대인 셈입니다. 청나라 때인 1710년에 신축해 1853년에 증축한 경대서원은 명나라 때의 대학사 구존을 기념하기 위해 세웠습니다. 정문과 절로, 강당, 괴성로 등 건물로 구성된 경대서원은 세 겹의 정원과 세 채의 2층 고건물, 네 개의 복도를 거느립니다. 서원은 양쪽으로 대칭된 구도를 자랑하며 건물은 모두 대범한 특징을 띱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건물은 해남의 지방 특색이 다분한 비석인데 이 비석에는 이곳에서 학문에 정진하는 학도들이 학문을 배우고 인품을 발휘해 쓸모있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수용 고포대는 청나라 때인 1890년 청왕조가 프랑스군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 축조한 방어시설입니다. 해안에서 약 200m 거리의 언덕에 축조된 포대는 공북과 진동, 정서, 진무, 진위 등 다섯 문의 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높은 언덕에 자리 잡은 다섯 문의 포는 바다를 향해 곧게 줄지어 지금도 경조 해협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포의 주변에 산재한 건물은 100년의 세월 속에서도 여전히 애초의 모습을 유지하며 외세의 침략에 맞선 해남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근처에는 또 해남 혁명열사 기념비와 금우령 열사릉, 중산 기념당 등을 망라해 현대 중국의 혁명을 위해 기여한 여웅들을 기리는 장소도 있습니다. 해구 현지인들은 관광객들에게 해구의 풍물을 잘 알려면 해구의 옛거리인 로가를 가보라고 말합니다. 해구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도 이 옛거리가 가장 좋습니다. 이 옛거리는 동서양 특징이 어우러진 명청 시기의 다섯 갈래 거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동가와 박애로, 중산로 등 거리의 양쪽에는 바로크 양식과 아랍, 인도의 건물 특징을 보유한 고건물 200여 채가 보존되어 장관입니다. 해구 로가에는 대륙에서는 보기 드물게 다양한 남양 풍격을 띤 이런 건물들이 집중되어 해구의 100년 역사를 잘 보여주는 살아있는 해구 근대 역사의 교과서라 할 수 있습니다. 인문경관이 풍부한 해구에는 자연경관도 다양합니다. 이곳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완전하게 보존된 사화산 분출구와 화산공원이 있으며 1605년 경주 지진 때 조성된 백석계 폭포도 장관을 이룹니다. 오늘날 해구는 열대의 바닷가 경치와 바다섬 도시의 풍물을 보유한 생태관광의 도시로 부상했습니다. 또 아름다운 경관 속에 풍부한 인문경관도 산재해 자연과 인문의 조화를 이룹니다. 이곳에서는 푸른 하늘과 푸른 바다가 하나로 이어지고 부드러운 백사장과 뜨거운 태양이 이웃하며 야자수와 로금, 꽃이 1년 사시절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합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오늘은 방부시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용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방부시 박물관은 국가 1급 박물관으로 안희성 방부시 방산구 시민광장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방부시 박물관 신관은 2015년 12월 16일부터 정식 개방됐는데 총 부지 면적은 3만 4천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방부시 박물관은 방부 고대사, 근현대 도시발전사와 회화, 역사문화를 전시하는 것을 주제로 하는 종합박물관입니다. 2021년까지 방부시 박물관에는 수십만 년 전의 고생물 화서, 7천여 년 전의 신석기 시대 유적지에서 출토된 유물을 포함한 각종 문물 소장품 만여 점이 있으며 각 왕조의 도자기, 청동기, 옥기, 서화와 고적들이 있습니다. 도시의 골기 상설 전시는 방부시 근현대 역사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1911년 천진 남경 포구 철도가 개통되면서 방부는 그 영향을 받아 점차 안희성의 교통, 군사, 정치, 경제 중심으로 됐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방부의 현지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항전 승리 후 1947년 설날 방부시는 안희성 첫 성관할시로 되고 1949년 3월 도강 전역 총전위원회가 손가우촌에 진주해 전반 전역의 실시 계획을 제정했습니다. 해방 후 사회주의 건설은 탐색 과정에서 굴곡적으로 전진했으며 방부시 인민들은 자원과 교통 우세에 의존해 방부시를 안희북부 공업기지로 개조했습니다. 한목단청 상설 전시는 고대 서화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방부시 박물관의 서화 소장품은 천여 점에 달합니다. 전시는 고대 서화 작품전과 현대 명인 명가 서예전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고대 서화 작품에는 주로 명청일의 신안화파, 양주화파, 해상화파 서화가들의 작품을 위주로 전시했으며 조사승, 황빈홍, 왕채백 등 명가들의 작품들도 많습니다. 현대 명인 명가 서예전은 대우송 작품집을 주요 내용으로 방부지구와 회화류역 서화의 전반 면모와 예술 성과를 보여줍니다. 중국의 동거울은 4천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청동으로 조조되어 있고 모습을 비추는 데 사용되며 뒷면에는 장식이나 문자가 있는 패턴이 많습니다. 이러한 패턴의 모양과 문자는 종종 각 역사 시대의 사회 사상과 미적 취향을 담았으며 고대 중국 문화유산의 보물입니다. 방부시 박물관에는 거울 500여 면이 소장되어 있으며 전국 시기로부터 청나라까지 모두 망라하고 있습니다. 거울 전시전에서는 거울에 담긴 장식, 문자, 이야기 등 세 가지 측면으로부터 거울의 역사를 해독하고 관객들이 이를 이해하며 감상하도록 했습니다.
3: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어요.

0: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묘구촌의 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서성 기란시 협강현 동림향 묘구촌에 살고 있는 사혜련에게 있어 동영상을 찍어드리는 것으로 어머니의 웃음을 바꾸는 것은 수지가 맞는 장사입니다. 남편을 잃은 후 홀로 외로움을 견뎌내며 힘들어하는 어머니에게 있어 휴대전화로 짧은 동영상을 보는 것이 그의 유일한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사혜련은 어머니와 그의 친구들을 모시고 짧은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영역인 춤이나 상황극, 심지어 패션쇼까지 시도했습니다.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1600여 개 동영상을 제작했으며 어머니와 그의 친구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매주 월요일이면 11명의 아주머니들은 카메라 앞에 섭니다. 사혜련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물했습니다. 4월의 강서는 벌써 여름을 맞이한 듯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사혜련은 확성기를 들고 마을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강서성 기란시 협강현 동림향 묘구촌 사혜련의 고향입니다. 작은 마을인데다 젊은이들까지 모두 시내로 나가면서 마을에는 대부분 어르신들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용한 마을에도 떠들썩함이 찾아오곤 합니다. 바로 사혜련이 동영상을 찍는 월요일에 말입니다. 카메라에 담긴 어머니들 중 연세가 가장 많기로는 90세이고 가장 적게로는 62세입니다. 그러나 사혜련만 만나면 이들은 모두 그를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49세의 사혜련은 협강현에 화실을 차렸는데 학생들은 모두 중소학생들입니다. 아이들이나 부모님들 모두 그를 사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이제 마을로 돌아와서도 그는 여전히 사선생님이라 불리웁니다. 다만 지금은 자신도 그다지 익숙치 않은 동영상 촬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은 202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사혜련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는 늘 식사도 거른 채 눈물을 흘리며 침대에 누워있기만 했습니다. 가끔은 사혜련과 함께 산책을 하며 기분을 풀었으나 그 뒷모습에는 늘 무기력함이 묻어있었습니다. 옆집 이웃인 증미수 할머니가 와서 동영상을 보여주며 기분을 풀어줄 때만이 어머니는 비로소 웃음을 보였습니다. 사혜련은 이를 발견하고 희망을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웃음을 위해서 그는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찍은 첫 번째 동영상에는 사혜련의 엄마, 외숙모를 포함한 5명의 어머니가 출연했습니다. 카메라 앵글이 심각하게 흔들린 것은 사혜련도 촬영 면에서는 초보였기 때문이고 또 날씨도 너무 추웠기 때문입니다. 동영상의 조회수는 고작 100회를 찍었지만 다행히 이는 어머니들의 적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댓글에 일일이 회답했습니다. 어느새 그들은 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쁨이 바로 사혜련의 즐거움입니다. 사혜련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음 촬영을 기약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주 월요일들이 모여 매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월요일은 사혜련이 유일하게

0: 화실에서 벗어나는 시간입니다. 간혹 늦게 출발할 때면 어머니들의 간절함이 담긴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번 주 많이 바쁘신가요? 또 어떤 어머니들은 80세가 되어 이러한 재미를 맛보게 될 줄은 생각지 못했다며 사회련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꽃을 그리는 법을 가르칠 때면 사회련은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 꽃의 색감과 형태를 자세히 관찰하게 하며 그림 속에 그들의 순진함이 깃들도록 합니다. 어머니에게 동영상을 찍어줄 때도 그는 미리 음악을 찾고 내용과 대사를 생각하며 현장에서 동작을 가르치고 표정 하나하나를 연구하며 한 번 또 한 번 반복해 찍으면서 최상의 효과를 연출해냅니다. 가장 많게로는 한 개 동영상을 20번이나 찍었다고 합니다. 작년 10월, 벼가 익을 무렵 사회련은 어머니들을 모시고 논두렁에서 자연이 선사한 황금빛 물결을 배경으로 삼아 패션쇼를 연출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쌀포대를 가방으로 삼고 뜨개실을 목걸이로 삼았으며 고추로 만든 귀걸이를 걸고 자신 있게 무대에 섰습니다. 어머니들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 덕분에 이 영상의 온라인 조회수는 연인 수로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는 이들이 영상을 찍기 시작한 지 6년 만에 이룬 쾌거입니다. 사회련의 어머니를 비롯한 묘구촌의 어머니들은 이젠 유명인사로 자리매김했으며 시내에 나가 옷을 살 때도 채소를 살 때도 사람들이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들은 신이 나서 사회련에게 이를 자랑했고 영상 제작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으며 가발도 사고 예쁜 치마도 샀으며 화장에도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들은 먼 곳의 낯선 이들이 더 아름다워진 자신을 볼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올해 90세인 양지영, 80세인 오당상, 77세인 장희영, 그리고 사회련의 어머니, 올해 78세인 증소진. 사회련은 매주 월요일이면 고정적으로 촬영에 참여하는 11명의 어머니들을 모두 기억합니다. 동영상을 찍기 시작한 지 언 6년이 넘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젠 제가 집에 들어서면 어머니는 농담도 건넵니다. 어머니의 밝은 모습을 보니 너무 뿌듯합니다. 제 선택이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 친구들은 제가 어르신들에게 동영상을 찍어준다고 하니 모두가 반대하더군요. 행여나 어르신들이 넘어지는 등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짊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마을의 모든 어르신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할아버지들도 말입니다. 그들은 모두 외로움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련은 어릴 때 마을 어르신들 손에서 커왔기에 그들에 대한 정이 각별했습니다. 그들은 어린 저에게 모든 정성을 몰부었습니다. 그들과의 추억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어느 평범한 월요일 저녁, 사회련은 촬영을 마치고는 확성기를 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 월요일, 다다음 주 월요일, 그는 또다시 확성기를 들고 나올 것입니다. 노랫소리가 울리면 어머니들은 채소밭에서 또는 집에서 뛰쳐나와 카메라 앞으로, 즐거움 앞으로 달려올 것입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꿈을 찾아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문화순례에서는 24절기 중 하나인 소만과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만은 24절기의 8번째 절기로서 비교적 독특합니다. 그것은 직접 계절을 나타낸 것이 아니고 기후의 랭요를 표시한 것도 아니며 밀다위 곡식들이 아직 채 포만되지 않은 상태라 소만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 무렵은 따사로운 햇빛이 대지를 비추고 벌판을 바라보면 곡식들이 왕성하게 자라납니다. 수소와 옥수수는 사람의 키 절반 정도로 자랐고 밀 이삭들이 하늘을 향하고 오라지 않아 무르익을 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만은 여름 기운이 점차 짙어가는 때라는 뜻입니다. 일조 시간이 길어지면서 녹음이 짙어지고 더위가 나며 밀, 보리 등 여름 곡식이 여물기 시작합니다. 씨부침과 벼 모내기를 시작하며 산과 들에는 갖가지 꽃들이 피어나므로 꿀벌치기를 크게 벌립니다. 소만은 니파와 망종 사이에 들며 음력 4월, 양력으로 5월 20일이나 21일에 해당하며 태양 환경은 60도입니다. 소만이면 날씨가 여름에 들어서 여름 기분이 나기 시작하며 식물이 성장합니다. 모내기, 가을뿌리 먼저 베기 작업에 여러 가지 밭농사의 김매기가 줄을 잇게 됩니다. 모판을 만들면 모내기까지 모의 성장 기간에 옛날에는 45일 내지 50일이나 걸렸으나 지금의 비닐 모판에서는 40일 이내에 충분히 자라기 때문에 소만의 모내기가 시작되어 1년 중 제일 바쁜 계절로 접어들게 됩니다. 소만이 되면 보리가 익어가며 산에는 부엉이가 옵니다. 이때쯤이면 보리고개란 말이 있을 정도로 양식이 떨어져 가난하고 힘겹게 버티던 시기입니다. 옛사람들은 소만으로부터 망종까지의 시기를 다시 5일씩 3으로 등분해 초고에는 쓴바귀가 뻗어오르고 중후에는 냉이가 누렇게 시들며 마루에는 보리가 익는다고 했습니다.

심바귀는 꽃상추과에 속하는 단연초로서 뿌리나 줄기, 잎은 이무렵 식용으로 널리 쓰입니다. 또 초호를 전후해 즐겨 시식하는 냉이국도 예로부터 유명합니다. 보리는 말후를 중심으로 익어 밀과 더불어 여름철 주식을 대표합니다. 소만 무렵 심하게 가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 물 준비를 부지런히 해두기도 합니다. 음력 3, 4월이면 권농의 달이라 해 매우 바쁜 시기입니다. 봄바람과 더불어

이상으로 문화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주미화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디 으찌는 으륵 주름 받아 짜이 있쩌 아수젠 친이 부인의 문화 언어네 아들 집에가 갓지르 벌벌 쪼우정 왕인이 후르네 가지라 야물 지르고 기떠 제멋 아비월은 으걸 늑지니 나질리기 이것 설자르자 그제 참의 총을 야물 후칠 때 여부들 뵌다 아 나돌아다 후칠그만 님이 왜 으걸 지리 아들 희제 혼신 늑 박사가 얼트나란 우드리 암들가 이것 응질 엠가라 하르지 암들지나 지 비측 서열 허디 우집다 아 자오징 왕인 후런 이르허도 왔대 월라다 비측 월라는 거 두름 타본 질 우째 그치 서열인 달을 이허대래 지르긴 훌린 자스칼이 훌리 두스글니 아는 박사가 우쭈흠 베인의 얼뜸 불로 대래 으흠 지르끄마 내매돌 벌벌 억두게 아시 걸리긴 달라서 불로 아리 자리야나 왁은 어떡지 하임드 아 왁은 어떡으로 이핑시나 으트가르비 허니기 아수선네 수울알 박다 으찌니 운디에 바틀근 닥트람 버스는 벌벌 에이 버지르그만 버스는거에 벌청네 셰리 벌벌 오르라란 심을 잡아 세물가스 허니 은 늙은 자기 있는 늑 세트글로 헌도 이르뜸치 오네 벌벌아 뿌이 마흐마돌 늙을 양스모 지르그네 이흐바글로 배하스로 이에미는 센 스티클러 미니 버지르 셰리기 홀레 벨칭이 지그주르스코가르 응어 서스는 은 스티클이하다 헤르울리아 그지 받아 하가네지는 오글제나 치 오늘 아시가르르긴 달라서 어디 드디 그지 헤미요 온들 악굴 광한산 볼 그엘가르나 그엘가르 광한산 오리 불어른 제메도지 은 그엘 가르 오리 볼라 왈사스 르 그엘이 볼 바를 예스마 친이 보이 얼르그는 볼 친이 은이 볼지 아들 친인 지 어린 보이래 해매라 은 얼르기 얼블 야므로 아이야 흐식 엄멈 머르 그치 어륵 지륵 친 느근 들람 바가 그지 해미야 제마들로 후보 상수 지르고 허르웨이서 되면 너짜이 니근 들라니 바일바 허식험만 모르겠지 후바 상수긴 지리긴 더벌 말기 은어도 상은지 은우트린 해분들 의진의 해리기 얼앗 온들이 낙굴 꽝한산내 꿰갈갈갈 디기 벌벌 우는 늦진 내 자를 가르 이득은 흘러나봤 후보 상수 지르기 좁은 어른 자이 흐식두루 모르것 살후였으니 귀천으시 하깐 뜨지네 해리기다 알라득슨 자이다 은호 도린 해분들다 흘히나르꾀 바일지 홍문이 둘리기 알라득슨 의미입니다 혼도 후보 상수 지르기 얼나금만 흔받아 아 조증왕인 후르네 갓질 왔단질 아질아들 조슬 먹는던 즈불 후게 자락드지에스는 으글 위의 늙은 자기는 먼더 이치찍조리 봤은 거야 가라 쉐리 유기 샘벌 거것 쉐들고 둘인 새들 발라봐 부드러니기 웅그르제 왔다한 우드르벌게 우는 늦이네 떳떳 얼뜬 자이 돌아란 대린 쇼히 벅떠이지네 해리 얼게 은우드러스 이르다 하네 떳떳 얼뜬 벌벌 얼지가르히기 허르글 훈글이 샹수 후든 소심쇼 니허갈때 오리 얼쓴 자이